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호가복이 우리 시에서 정확한 실적관 출입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우리 시의 여러 단위와 가도, 사회구역에서 다채로운 단오절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시 공안 부문에서 여름철 야간 치안 정돈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6월 16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호가복은 우리 시에서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 정황을 조

0: 공장 건물을 현대화 기성복 생산 기지로 개조한 것을 요약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공예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일련의 자조 브랜드를 육성 구축하며 제품 부가가치를 일정 높여 뛰어난 품질과 량완 평판으로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길 바랍니다. 의강연화 문화관광건강양생대상은 애득자동차무역성의 유효자원을 이용해 종이건강양생, 로인대학 등 경영모식을 일체화한 로인건강양로종합체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은 기존 건축물 철거, 운반과 전체 설계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지에서 개조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시공 안전과 공사지를 확보하는 전제에서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주동해 더 많은 로인 고객들이 연변해와 만년을 보내도록 끌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호가복은 선화여 연결데이터 호수 기초시설, 지능 5세대 이동통신 제조 사물 인터넷 산업단지 대상 현장을 찾아 대상 현황을 살펴보고 대상 유치 건설의 전후 경위를 상세히 요해했으며 활성화 추진 정보급 탐색하며 자금 균형이 어렵고 소속 보충 처리가 어려운 등 까다로운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대종호텔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 은행기구 책임자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자산 현황, 재무 구성 및 활성화 리용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호가복은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능숙히 활용해 막힌 부분을 뚫어 오래된 지표가 다시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결시 따뜻한 쉼터 대표점을 찾아 시설 배치, 봉사 모식과 운영 관리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정책 조치의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관건은 대중이 만족하는가, 지속 가능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시장화 운영이라는 이 방향을 견지하고 따뜻한 쉼터라는 민생 공정을 정성껏 잘 꾸리며 여러 부류 인원의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고 편민 봉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쉼터 봉사 피복 범위를 적당히 확장해 대중이 실속 있는 혜택을 얻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것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중요한 임무이며 목전 형세 하에서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의력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확고히 수립하며 과감히 난제를 넘겨받고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 문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인민의 신임을 얻고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중점 구역과 분야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개발구 공업단지 등 중점 부위와 향촌진흥 등 중점 분야와 정부가 투자 건설한 각종 공사 대상 그리고 유효 토지, 건설 중단 건물, 비시해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도록 해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흐지부지 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조직석 관련 부문 및 시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단오절날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행하기 위해 우리시의 여러 단위와 가도, 사회구역에서 난 다채로운 단오절 주제활동을 펼쳤습니다. 주당위 통전부와 주부녀연합회는 시당위 통전부, 시부녀연합회, 신흥가도와 함께 다채로운 연변에서 아름다움을 오리다 무형문화재 민속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외지에서 온 가족들과 본지 여러 민족 가정들이 함께 둘러앉아 무형문화재인 전지를 체험하며 교류를 기피했습니다. 다채로운 문예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여러 민족의 가무공연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으며 무형문화재 전지 패션쇼에서는 전통전지 문양과 민족단결 또한 단오절 길상 요소를 현대 의상에 접목해 선보였습니다. 현장에는 원스톱 단오 민속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지체험과 함께 중지빗기, 쑥떡 만들기, 향주머니 제작, 오색실 팔찌 엮기 등 전통 수공예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문화창의장터도 운영돼 본지 수공예인들의 전지 문화창의 상품과

0: 현급 특식 목각, 등나무 공예품, 수공 편집품 등이 전시됐습니다. 또한 학교 무형문화재 수공예 작품과 연변 특색 문화관광 기념품도 함께 선보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시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 중심에서 주관한 2026 전통음악회가 시 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전통의 선율을 주제로 펼쳐지는 바 고전 민요와 창작곡은 물론 합주, 중주, 독주, 탁 연주 등 다양한 형식의 공연이 무대에 올라 조선족 전통 음악의 독특한 매력과 깊은 문화적 내포를 보여주었습니다. 시 새시대 문명실천 중심은 북산가도 단천구역 새시대 문명실천소를 찾아 연결은 당신으로 하여 문명해집니다. 문명하게 단우절 보내기 주제 문명실천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적 당원들과 참전 로병사, 초청 가정들은 함께 로병사의 집을 참관하고 참전 로병사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 시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다채로운 단호 민속놀이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북산소학교에서는 공룡의 고향에서 뿌리를 찾고 무형문화재 장인의 혼을 계승하며 홍색 유전자를 이어가고 변방수호 정신을 계승하자 무형문화재 문화전승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6학년 11반 학생들은 직접 전지작품 청명상호도를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우리 시의 야간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문화관광 시장이 왕성한 활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업권과 야시장, 인기 관광 명소, 각종 오락 장소의 인파와 차량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종 치안 위험 요소와 위법 범죄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야간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자 시 공안국은 성조 통일적인 보치에 따라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여름철 야간 치안 통일 정돈 행동을 전개해 도시의 활기 넘치는 야간 생활을 전력으로 수호했습니다. 집중 행동 기간 시 공안국은 치안, 교통 순례, 특경 등 경력을 통합 운용해 도심 주요 도로와 중점 교차로, 야시장과 상업권 주변의 여러 곳에 临시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경력을 전면 배치하고 중점 단속을 실시해 여름철 야간 출행 과정에 돌출한 위험 요소를 겨냥해 음주운전, 만취운전, 무면허운전, 정원 초과 및 과적 등 교통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시공안국은 6월부터 4개월간의 여름철 치안 타격 정돈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음란물, 불법 출판물 소탕 전문 행동을 추진하고 돌출한 위험 요소를 겨냥해 집중 정돈을 실시함으로써 전시 사회 치안 안전 방어선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0: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시에서는 500만 원을 투입해 신차 소비 보조금 활동을 전개해 소비 신심을 한층 진작시키고 자동차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활동은 호적 기한이 없는 바 개인 소비자가 전시 38개 규모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에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도 포함되지만 영업용 차량과 중고차는 제외됩니다. 소비자는 알리페이 앱의 바로 할인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신차 소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구매 금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나뉘며 지급 금액은 2,000원에서 8,0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보조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활동은 조기 종료됩니다.
1: 6월 17일 한국 양양 연결, 한국 제주 연결 국제 관광 전세계 항로가 2026년 새 운항 시즌을 공식 개시했습니다. 올해 한국 양양 연결 관광 전세기 운항 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운항해 모두 11편의 항공편을 운행하게 됩니다. 한국 제주 연결 관광 전세기는 6월 17일, 20일, 23일, 26일, 29일에 운항하며 모두 5편의 항공편을 운행합니다. 현재 두 항로의 탑승률은 모두 90%에 달하고 있는 바, 두 전세기 항로를 통해 연 인원 3천 명 이상의 한국 관광객이 연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두 갈래 한국행 항공통로의 개통은 연변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항공로선을 더욱 촘촘히 구축했는 바, 연변이 동북아 중요 관광 목적지 건설을 다그치고 지역 간 문화 관광 및 경제무역 교류

0: 를 심화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거국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정길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르면서 한다고 뻐기는 것 사랑이더라. 틀렸어도 옳다고 우기는 것은 그건 역시 사랑이더라. 끝도 없이 밑도 없이 덤비는 것 사랑이더라. 사랑아, 나의 사랑아, 그래도 사랑이 최고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박정길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네,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집중력과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잠깐 쉽니다. 하루 보다 짧은 주기라는 생체 리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생체 리듬 이론을 통해 90분간 일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휴식 활동 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체 리듬이 인간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률적인 주기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크린을 멀리합니다. 일을 하다가 잠시 한숨을 돌리는 시간,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휴식 방법은 인터넷 서핑이나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나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는 고능률적 방법과 저능률적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이나 SNS 확인은 저능률적 방법입니다. 능률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의자에서 일어나 몸의 움직임을 느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공기를 쐬며 걷는다면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휴식 동료를 만듭니다. 직장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료들을 만들려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 캠퍼스 연구팀은 평일 스케줄에 여유가 있거나 주말처럼 낮잠을 넉넉하게 잘 수 있는 경우라면 60분에서 90분의 낮잠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낮잠은 매일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만큼이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뇌도 정말 휴식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뇌는 잠을 자거나 없습니다. 네, 멍 때리는 것도 뇌의 휴식일까요? 적절한 멍 때리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가 과도한 정보 처리에서 잠시 벗어나면서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 상태는 진짜 휴식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쉬게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짧은 영상, SNS, 알림 확인은 오히려 뇌 자극을 계속 유지해 피로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짜 휴식에는 자극 감소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음악 듣기는 뇌 휴식에 도움이 될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특히 잔잔한 음악, 자연 소리, 클래식 음악은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소리나 강한 자극의 음악은 오히려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낮잠은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가장 무난합니다. 너무 오래 자면 일어났을 때 더 멍하거나 밤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은 30세 이후 미리미리 모아둬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람의 근육량은 30세 전후에 최고봉에 도달하고 이후 나이가 들면서 근육 손실이 점차 가속화됩니다.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부한 성인 근소증 식단관리 지침 2026년판은 모든 사람들이 조기에 근육을 축적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30세 좌우에 근육량이 최고봉에 달합니다. 광주의과대학 부속중이병원 내분비과 주임의사 왕문영은 근소증은 단순히 날씬해지거나 혹은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근육이 조용히 손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소증의 전체 명칭은 근감소증 또는 근용량감소증으로 나이와 관련된 진행성 질환입니다. 이런 질병은 또 오래 앉아있는 습관, 영양실조 및 만성질환의 영향을 받으며 전신 근육량 감소, 근력 감소 및 근육 생리기능 저하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위축되고 운동신경원이 손실되며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 근육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상해체육과학연구소 연구원이자 체질연구 및 건강지도센터 주임 류흠은 인터뷰에서 55세에서 60세 사이에 비교적 뚜렷한 근육 손실과 근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갱년기 여성들이 더 그렇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왕문영은 30세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저항 운동을 진행하고 양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근육량을 최고봉으로 끌어올리고 30세 이후에는 근육 손실을 줄이는데 중점을 둘 것을 권장했습니다. 50세 이후 근육이 심각하게 손실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회할 방법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기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먼저 소품, 장기 타령으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웃음보따리를 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구연단 배우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미친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미치지 않고서는 구연을 못하니까요. 자, 이거는 울었다, 웃었다, 앉았다, 누웠다, 죽였다, 사봤다, 뺐다, 꼽았다, 받았다, 내겠다, 배라를 지랄해 육각까지 다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구연 배우들일까요. 아, 근데 우리 구연단에서는 해마다 한 번씩 업무 회보를 하는데 죽여주기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있었던 우리 업무 회보 한 장면을 펼쳐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서 준비하시오. 입장 준비 시작. 다이 이동훈 떡.
2: 아파가기도 라이나.
3: 네, 이분을 내겠습니다.
2: 저, 이경아도 왔습니다.
4: 어! 전영호도 왔던 것이!
5: 왔던 것이?
4: 예!
5: 어디다 대고 왔던 것이?
4: 아, 그럼 다시 합시다.
5: 입장 다시.
2: 뭐, 어찌 그렇게
5: 한다? 이게 무식이요. 나오면 예술적으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무식이요.
4: 아니, 나왔던 거 아닌데? 아, 사람 같은 모나는데 이게 나와야
2: 돼.
4: 반려드림도
1: 여러분들이 봤죠? 어떤 포자들인가? 탄난 사람처럼 생긴 게 없어요. 자, 입장 다시 시작!

0: 望者
1: 嘅咁樣。
2: 아이어떻게도전이되겠는데
3: 아그럼아이고났습니다
0: 내안목이요
3: 장단다이지
0: 그럼가까이말듣겠어야돼
2: 아이들어야지
0: 하나하나이제부터업무해보러시작하겠습니다 맨처음에는노래해보부터시작하겠습니다전경호하이는또무슨하이
2: 아잘못했으면다시불러주십시오
0: 또다시불러야되는
2: 데예
0: 전영호
4: 런초국당은어디가

0: 이틀은 예, 내 고향이라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조국을 고향에다 비유했길래 이때는 예, 오대가나 내 고향 이렇게 부른다 엄숙하게.
1: 여기 도구봉 설정까지 알았어.
0: 아 잘못했습니다.
1: 알았습니다.
0: 예예예. 그 다음부터는 좀 전술 저 보고 빨린다 예. 예. 사람마다 보람 있게 살아가고 일터마다 불꽃 튀는 사람 장소상. 그 다음에는 예,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지니고 예, 함정을 이거는 여기다 딱 재워가지고 서래.
1: 또 설명해요, 또 설명해요.
0: 예예예,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2: 따사로운 당의 햇살 찰나.
0: 여기서 예, 찰나리라는 한자리에 원래 한 박자만 밖에 안 해줬는데 효과를 위해서는 쏙 길게 빼야
1: 한다.
0: 예, 예.
2: 따사로운 당의 햇살 찰나.
3: 아이는
4: 이게 한 가지면 뭔가 사람 뭔가 사람이고 신강사람 신강사람.
3: 야 신강사야. 난 너랑 한 것.

0: 我吃等你去安家。
1: 그래서 그 양들이 우는 그 인내를 내길래 그냥 나이 아 그래 또 아이 그날 나이

0: 분명 그런 것도 보이는
1: 뭐죠? 아예 내가 우리 민족의 민가밖에 모르지 뭐 참고사람 준비했어.
0: 참고사람 좀 해봐.
1: 네. 그럼 거기서 시작 부르세요. 네,
0: 시작. 빨리 시작.
1: 아니 아니 도지는 못하겠네. 밤을 막았지 좋은 사람 하늘과 같이 높이 좋은 사람. 야, 그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 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계속 시험쳐 들어간 동작을 하는 거죠. 네, 보세요. 하늘과 같이 높이 좋은 사람 진륜대한 가운 날에 빈발과 지도 번진 사랑 황룡황해 양비비요.
0: 황룡황해 양비비인데 이건 무슨 동작?
1: 아이 삼키는 동작입니다. 꼴바닥 삼키는 동작.
0: 아 이게 가하고 무슨 관계인가?
1: 아니 어째 관계 없습니까? 그 양비비라는 녀석은 얼마나 지독하게 곱게 생겼는지 통째로 삼키도 비린내 나지 않게 생겼다. 상무꾼이 비린내 나지 않는 동작 한다는 게 나. 네, 보세요. 상명황래 양비비요. 이도 어려운 내 종양이라 인종 361을 하루만 못 빠루 못 빠루 못 빠루. 아, 그런데 요 아래 계속 하다 했다 아래 관중들이 이런 거 있을 거봐 하겠지.
0: 아, 여기서
1: 못 살겠네.
0: 못 살겠네.
1: 아이, 꼭 2, 3일에 쓴다. 1년 361일 하루만 못 봐도 못 살겠네. 아... 그 많은 날에서 하루만 못 봐도 못 산다. 얼마나 개걸스럽습니까? 그래, 그냥 이목이 아주 으슬하게 해야 된다는 게.
0: 아, 으슬하게 멋있으면 아주 살도
1: 제대로. 예, 한다, 예. 어제. 1년 361일 하루만 똑바로
0: 어째

0: 하루만 못 봐도 못 살겠네. 아이, 그 말은 나를 딱 하도 못 보면 죽을다니까. 우리 박 씨는 남수성 단계 두 달 됐다. 내 못 살지. 그러니까 죽어야지. 에이,
1: 자, 이모야.
2: 네, 무슨 말하는데?
1: 나는 여기 노래라도 그만 하면 몽땅 한 종만 다 보내갈 말아.
3: 근데 내 아기자.
2: 아, 그럼 그게 한번 다 갔어요.
3: 숨이 됐습니까?
1: 아, 안 가라.
3: 엄마야 같이 움직이세요.

0: 문제알만한가
1: 내가모르지뭐
0: 돼지굽나
2: 서양看那不是人呐，那样看那不是人呐，看菜看呐，
1: 什么你们知道吗？
2: 龙珠呀。

0: 云彩外面盆盆飞吧，云彩外面扑腾腾飞吧，云彩外面彩彩飞吧。啊，雪随便下呀，打着龙；雨随便下呀，打着龙。啊，太快随便走吧，打着龙。哎，加油吧，加油吧！
1: 哦，嗯，萨马디코니아도되니까，嗯，
2: 萨马디妈妈。
1: 哎，저우리조선족이사람이름짓때어째서이름두글씨나세글씨밑에다똑같은받침을쓰는지안봤어
2: 몰라누가지금
1: 아부르기대다애나고웃겠습니다보통사람들이부르기영바쁜다우리군령배우들은서거법이랑다소해그렇지무슨
2: 아근데뭐조선사람조선말한대면그렇게바쁜
1: 지금강당사강당사성함강동춘석자밑에다멍다루받침해보세요지금재밌습니다
2: 갈돌출
3: 그래문혁이내이름이이동근이야당신마음대로한번불러보라
1: 여기는비웃받침에영좋습니다
3: 이복훗
4: 내이름은이경남다
3: 재미침은일결활
5: 내이름은전영활
1: 여기는미운받침이좋습니다정연험
4: 이라고말까내이름에혼자빠졌습니다아마내이름제일재미있을겁니다어선옥
1: 여기도미운받침이좋습니다자미운받침어선옥시작
6: 엄청엄
2: 야이번에는우리정신으로서거법훈련구현의가장기초의기초인서거법훈련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3: 만낸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
2: 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유머경연을한것이하도록하겠습니다
1: 야별나타야
4: 어제
1: 아어제
4: 보시는가야별나타
1: 아무슨게별나타
2: 뭐예요별
3: 나타야정말별나타아이저우리저처단은딸보지만아두번째는무섭고하면아들놓겠다고아어디가저건남자꾸리뭐갖다놓고괜히그것만들여다보던게아임신해서열달만에돌려놓은남자글쎄
1: 아그럼뭐나갔대
3: 요런꺼짓달라는얘기가나대
1: 야아이거뭐글쎄정말그렇게그렇더라는얘기입니까우리처도두번째는예미역구덕구그저딸을낳겠다고저역세질하면서소전에가서제가들그런것을쭉탄거쌓아보던게어제그저달그저딸낳습니다
2: 아니야그럼두번째무슨거낳자면무슨그림보면되겠구
1: 만그래그래그길이아이는진리라네
3: 진리라야
2: 왈라다왈라
4: 어째입니까
3: 어째입니까
1: 강다달부인도임신중입니까
3: 에이아이가됐는가
2: 그요즘병그거기는보는데말이야
1: 아제가들그림만보는가
3: 아이그러면남자들그림만보는가
2: 아이
1: 아이그래무슨
2: 동물세계만본다
1: 아이야그럼야우리집에남자그림하고야당신의집에그여자그림가지고우리도강단사에가자자가격빨빨가격
2: 그래뭐강단사의부인

0: 오늘 쌍들이 펄라당 펄라당
1: 나. 아이씨, 어디에 죽어가 들 아이피지
0: 다니겠어. 그럼 저 미신 떡대 가리 같은 소리 그만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어깨 제작을 해. 뭐 자.
1: 에이, 나 이제
0: 자, 하나, 정해. 세상 준비 시작.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

마음을 쉬게 해주는 명언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몸도 쉬고 싶고 마음도 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남의 말에 휘둘릴수록 내 삶은 멀어집니다. 삶은 저항을 멈춥니다. 자신을 꾸짖는 말보다는 토닥이는 말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비난은 상대의 문제고 내가 짊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네, 가끔은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것,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 중에서 96%는 모두가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걱정은 4%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잘 아셨죠?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은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래의 명곡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둘이 둘이 불러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네,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둘이 둘이 노래 불러봤습니다. 이 노래는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으로 된 노래 가지고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 6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명월구의 밤이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경례의 노래입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그 사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 있습니다.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1: 달빛 안고
0: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명월산 굽이굽이 감도는 물결에 명월산 굽이굽이 감도는 물결에 밝은 달 실리어서

춤을 추는가? 밝은 날 실리어서 춤을 추는가? 부드러운 달빛이 하도나 정다워서 부드러운 달빛이 하도나 정다워서 이룡도 이 밤 내 고향 찾았네 내 고향 찾았네 이룡도 이 밤 내 고향 찾았네 내 고향 찾았네 아 명월구의 밤이여 아 명월구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고...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에

0: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예의 명월구의 밤이요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그리고 연길 융합매체 중심 엔지 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애청을 기대하면서 자 계속해서 명월구의 밤이요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달빛 안고 단 꿈 꾸는 는 올라 꾸는 아닙니다. 꾸는 올라갑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여 다 함께 배워봤습니다.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2절 끝나고 고향의 밤이여 한번더 반복됩니다.

0: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가치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에 갇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내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위, 안, 부.
1: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51번째 시간입니다.

0: 그 후로 하루권은 마음을 추슬리며 학업에 매달렸다. 종혁이도 체념한 듯 소식 한 장 없었다. 그러다 어느 하루 정말로 오랜만에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남겼다.
1: 나스메 소세키의 하이쿠 시가 새로 발견됐다네. 구마모토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할 때 전 근무지였던 에히미 현 진조 중학교 동료에게 보낸 자필 하이쿠 시가 동료 친척의 집에서 발견됐다는데, 진조 중학이면 소세키의 대표작 도련님에도 나오지 않나. 진조 중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쳤던 이카이 다케이코에게 보낸 편지에 첨부되어 있었다누만. 이사를 하면서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에 하이쿠 시를 동봉해 보냈지. 역시 자상한 인품을 가진 소세키였어.
0: 자기의 연구 분야를 즐겨 화제로 삼던 종혁이었다. 그리고 메시지에 이제부터 하루코가 못 견디게 보고 싶을 때면 하이쿠 시를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하이쿠 시는 일본의 정형식의 일종이었다. 하이카 일행각의 뿌리를 둔 근대 문예로서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부르는 렌가의 첫 구를 따로 떼어내 하나의 시가 양식으로 정착시켰다. 그만큼 일촉즉발, 천철사리를 요구하는 장르였다. 수백 년 전 시작되어 지금 일본에만 하이쿠 시를 쓰는 작가가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했다. 오늘날 하이쿠는 일본의 것만이 아닌 장르로 되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이미 자기들의 언어로 하이쿠를 쓰는 작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날부터 종혁은 거의 매일마다 하이쿠 시를 보내왔다. 나비를 보았다면 모리다케게 하이쿠 시를 보내왔다. 꽃잎 하나가 떨어지네. 오, 다시 올라가네. 나비였네. 비 내리고 천둥이 치는 날에는 바셔게 하이쿠 시를 보내왔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번개를 보면서도 삶이 한순간인 걸 모르다니. 둥근 달 밝은 밤이면 속한에 하이쿠 시를 보내왔다. 달에 손잡이를 매달면 얼마나 멋진 부채가 될까. 계절이 바뀔 무렵이면 계절에 관한 부선과 아싸, 그리고 바혁의 하이쿠시를 보내왔다. 나는 떠나고 그대는 남으니 두 번의 가을이 찾아오네. 이 가을 저녁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가볍지 않다. 작년에 우리 둘이 바라보던 그 눈은 올해도 내렸는가? 또 한 분의 위안부 할머니가 가셨다며 소세키의 하이쿠 시를 보내왔다. 죽은 자를 위한 명불이 잠시 멈추는 사이 귀뚜라미가 오네. 다시 봄이 오자 바쇼의 하이쿠시를 보내왔다. 봄의 첫날, 나는 줄곧 가을의 끝을 생각하네. 하이쿠는 짧은 시지만 마음속의 풍경을 크게 펼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르였다. 종혁은 하이쿠시로 하루코에게 매일이고 자신의 심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다관에 물이 다 끓자 찻잔에 끓는 물을 부었다. 방안에 농염한 차향이 번지자 할아버지가 끙 하는 소리를 냈다. 할아버지께 양쪽으로 치켜 올라간 카이저 수염이 찡긋거렸다.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일으키더니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는 고양이를 하루코가 뎅겁이 안아들었다.
2: 내 꼬, 안 돼. 할아버지가 아프셔.
0: 고양이의 동그란 머리를 만져주며 걱정스레 할아버지를 지켜보았다. 큰 키가 오그라들고 원체 괴팍스럽던 성격은 더구나 민감해져 걸핏하면 허연 얼굴을 종이장처럼 마구 구기면서 분명치 않은 욕설을 내뱉곤 했다. 하루코는 다관의 뚜껑을 열었다. 무명수건으로 다관을 감싸안고 들어올려 차를 따르었다. 차가 식기를 기다려 하루코는 야구르트에 꽂는 빨대와 찻잔을 들고 무릎 걸음으로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빨대를 찻잔에 꽂아 맞춤하게 식은 찬물을 할아버지의 입귀로 흘려 넣어 주었다. 지각.

0: 뱉어내셨다. 흐리 말이 의식을 놓으면서도 할아버지의 거부는 완강했다.
1: 사실 차는 중국의 신농 씨가 발견하면서 일본에도 전해진 것이 아닌가? 중국 당나라의 요구가 지은 다경에 적혀 있지. 인류 최초로 차를 마신 사람은 5천년 전 신농 씨 염제라고. 안 그런가? 차도 배운 아가씨.
0: 처음 할아버지와 놀라운 상봉을 하고 나서 할아버지가 중국의 보이차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자 종혁이가 말했었다. 종혁이도 그리고 하루코 자신도 할아버지의 중국 제품에 대한 완강한 거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2: 차가 다 떨어졌네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교크로는 저녁에 어머니가 간병 오실 때 사올 터니 먼저 중국 차라도 마셔요.
0: 할아버지는 보이차의 냄새를 귀신같이 알아내고 있었다. 장수한 청나라 건룡 황제가 즐겨 마셨던 보이차라 해도 천식의 좋은 차라고 해도 영감님은 중국본 장선자,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조일광, 제작의 염무력, 5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겹고
1: 맛있습니다. 조카는 떡을 무척 좋아하는 아이여서 아이가 오기 전 미리 상위에 꿀떡과 찹쌀떡을 본 조카는 두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떡 한 개를 통째로 움켜쥐고 입 가득 집어넣은 뒤 한 입에 흐물떡 삼키고는 활짝 웃으며 또 달라고 조르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키다가 목에 걸릴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떡을 더 달라고 보채는 것도 살짝 막고 떡을 작게 잘라서 하나씩 건네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흐물떡입니다. 거침없이 몽땅 꿀꺽 삼키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부드러운 떡, 젤리, 잘 익은 과일처럼 목 넘김이 편한 음식을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킬 때 한입에 흐물떡 삼키다처럼 활용합니다. 흐물떡은 또 목구멍으로 넘어가거나 발에 밟히는 감각이 굳지 않고 약간 탄력성 있게 무른 모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찹쌀떡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단단하지 않고 쫀득하면서 말랑한 느낌이 드는데 이 촉감이 바로 흐물떡한 느낌입니다. 젤리나 잘 익은 복숭아를 만졌을 때의 부드러운 탄력, 비가 내린 뒤 축축한 흙을 발로 밟았을 때 물끄러지면서 탄력 있는 감각까지 모두 흐물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담기 힘든 미세한 촉감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는 점이

이 단어의 큰 매력입니다. 요즘은 도토리묵을 즐겨 먹는데요. 한입 헤어물고 목으로 흐물떡 넘어가는 느낌을 우리 선조들은 흐물떡이라는 한 단어로 간결하게 담아냈습니다. 흐물떡은 또 실없이 능성을 부리거나 시치미를 떼는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한 척하거나 장난스럽게 허튼 소리를 늘어놓는 행동을 흐물떡하다라고 표현하며 아무에게나 흐물떡 롱지를 하다처럼 문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가 제 물건을 장난으로 숨겨놓고 흐물떡 시치미를 떼며 모르는 척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가벼운 장난으로 분위기를 띄울 때는 좋지만 지나치게 흐물떡 능청을 부리면 상대방에게 무성의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의 단어로 음식을 삼키는 모습, 부드러운 촉감, 사람의 장난스러운 행동까지 폭넓게 표현하는 흐물떡은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 우리말입니다. 평소 부드러운 간식을 먹거나 주변 사람들의 가벼운 장난을 마주할 때 흐물떡 이 단어를 떠올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로 정해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연한 정신, 시대 세상을 열어가는 붉은 옥토를 보내드립니다.
0: 전국 각지 박물관에서 특색 행사를 선보여 시민들이 몰입형 체험으로 단오절 민속 풍성을 느끼고 전통문화의 정취를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1: 해남 자유무역항 정책 혜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단오절 소비 열기가 한층 더 고조됐습니다.
0: 이란과 미국 사이 기술 차원 협상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스위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세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연안은 중국혁명의 성지이자 신중국의 요람입니다. 석금형 청소기는 연안식에 형성되고 발행된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수한 기풍을 토대로 형성된 확고하고 올바른 정치 방향, 사상해방 실사구시 사상로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취지, 자력갱생 간고군투의 창업정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정신은 당의 소중한 정신적 제부이므로 대대손손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새로정에서 연안정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 세대 또 한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붉은 혈맥을 수호하고 자력갱생의 기백으로 일하고 창업하며 존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책임감을 안고 꾸준히 매진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계절 보도, 소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연한 정신, 시대 세상을 열어가는 붉은 옥토를 보내드립니다. 6월 한여름 우뚝 솟은 보탑산 기슭에서 연하수가 조용히 흐르고 있는 가운데 양가령, 조원 등 형룡 요족지를 참관하는 인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1935년부터 1948년까지 기간 황토 고원에 심어진 혁명의 성화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새로운 연안 정신을 조소했습니다. 풍부한 혁명 자원에 의지해 연안은 역사를 존중하고 요적지를 전 모습으로

0: 유명한 혁명 기념관은 요난 이야기를 세계에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45년 중국공산당 제7차 전국대표대회가 전심전력으로 이민을 회봉사자를 당규하게 명문화하면서 이는 연안정신의 가장 두터운 바탕색으로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연안혁명기념지를 참배하면서 습금형 총서기는 전당 동지들은 인민의 입장에 굳건히 서고 당의 취지를 실천하며 당의 군중로선을 관찰하고 당과 인민대중의 혈육적인 연계를 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자각적으로 재반 사업에 일괄시키고 공동 보유를 착실하게 추진해 현대화 건설 성과가 좋은 재민에게 더 많고 더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변함없는 초심과 사명은 황토 고은의 밭머리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6월 중순 섬서성 연안시 의천현 교리향에서 재배하고 있는 21,600무의 사과나무 봉토 씌우기 작업이 잇따라 마무리되었습니다. 3년 전 교리향은 만무에 달하는 우수품종 개량 작업을 가동하고 소규모 밭을 규모화하고 묘목 단위로 환산 관리하는 등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관리 보호 기술을 보급해 전반 과정의 기계화 위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과 산업의 질적 제고와 전환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교리향 당연의 정은정 부속이는 재배 단지와 그루마다 따로 대책을 강구하고 기술자들이 묘목을 선택하고 구매하며 전반 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희귀 신품종 개량을 통해 주민들의 수익을 늘렸는데 서설호 사과와 같은 경우 무당 생산액이 2만 4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민을 위한 정밀화 촉각은 혁명성지의 거류와 골목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의천현 단주가도 당만가 지역사회 행복골목은 학생들이 창작한 화랑으로 변하고 골짜기 옆에 란가는 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의천현은 기관 당조직이 소형 프로젝트를 맡아하고 재직 당원들이 작은 소원을 실현해주는 봉사를 전면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여러 단위가 행복골목 개조 공사를 공동 인수하면서 골목은 시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수요와 부문 당조직의 우세를 정확하게 접목시키면서 최종 강대한 힘을 형성했습니다. 자력갱생과 간고분태의 연한 정신이 삼진대지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난관을 공략하고 자주적 탐색을 도모하는 정신적 좌표가 되었습니다. 국가항공우주분야의 중대한 전략적 수요를 입각해 소북공업대학 항공우주조합 동력팀은 20여 년간 난관을 공략하면서 발동기의 지능통제, 광속력의 고교를 연소 등 일련의 핵심 기술을 돌파했습니다. 비천 1호, 비천 2호의 두 차례 비행시험은 저비용으로 우주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중국 방안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국가급 선도 인재 위상경씨는 국가의 중대한 과학연구 프로젝트에 의지하고 조합동력연구지구에 착안해 실제적으로 난관을 공략하고 과감하게 과학연구 무인구역에 뛰어들어 선호하여 여러가지 핵심 기술 난제를 공략함으로써 우리의 조합동력기술이 세계 앞장에 서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력갱생, 간고분태의 요란 정신은 우리가 난관을 돌파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심을 끊임없이 다져주어 앞으로 나라의 항공우주 전략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게 할 것입니다. 우뚝 서순 보탑은 100년의 신앙을 증언하고 혁명 정신은 부흥의 앞날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고품질 발전의 답안을 쏘내려가고 있는 연안정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정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는 광범위한 당원들은 강국건설, 민족풍의 세상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1: 전국 각지 박물관에서 잇따라 특색 문화 행사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몰입형 체험을 통해 단오절 민속 풍습을 느끼고 전통 문화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단조시 박물관 전시장에서 정교한 명나라 향랑이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1987년 박물관 내 건물 보수 공사 과정에 출토된 이 물은 한쪽에는 우한 배화 문양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대가 지닌 높은 절개 가상하여라 세찬 추위에도 꺾이지 않는구나라는 식구가 수놓였었습니다. 박물관 해설원은 문인들끼리 주고받았던 우아한 선물인 이 향랑길, 서화와 시문이 오래졌으니 당대 문인 향랑 중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올 단오절 연휴 기간 박물관에서 향랑 만들기 체험 행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학생,

0: 왕등우는 어머니와 함께 대나무 집 향랑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전통문화의 매력을 깊이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산서성 태원 진사박물관은 쑥 보글이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쑥을 다듬고 묶어 아름다운 보글이를 만들었습니다. 진사박물관 공중접대부 엄려여 부주임은 다양한 형식을 통해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 전통 명절 문화를 새롭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표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제15회 백종년 중즈 만들기 장인대회가 절강성 중즈문화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 황월평은 아버지가 심은 오디가 너무나 오디를 넣은 중즈를 만들어 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1: 방군구 모 국경 소비대 툴카트 국경초소장병들은 일찍부터 해발 4,300m의 고산요충지에서 무장순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가파롭고 자갈이 놀려는 순찰길에서 고온조 산소 환경에 강풍까지 부는 혹독한 환경이 이어졌습니다. 심경 사가강은 처음 참여한 국경 순찰이 힘들고 고되지만 조국 국경을 지키는 일이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터놓았습니다. 공군모 부대는 적후방 구조작전을 가정한 공중지상지면 협동전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덕전대원들이 낯선 산지를 통과해 침투 진격한 한편 직승비행기가 실시간으로 협력해 공중정찰과 지상상황 정보를 즉시 공유했습니다. 단오절을 맞아 황하 연안에 주둔한 육군 제83집단군 모료단의 보투교량군대는 독특한 보투경주대회를 열었습니다. 기존의 농촌 경주와 달리 실전 상황에 비춰 수상 응급구조, 물자 수송 등 군사 특색 과목을 마련했습니다. 부대 관계자 공인은 평소 훈련이 곧 실전이며 명절 경기도 훈련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보토교량 분대는 평소에 수상 응급구조와 교량 가설 임무를 맡고 있는데 전통 명절인 단오절을 계기로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장병들이 훈련 속에서 전통문화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경기를 통해 훈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 해군모 훈련부대 합동보장부대 제904병원 제926병원 등 여러 단위는 쫑조 만들기 향랑 만들기 가족에게 보내는 서신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북경무장경찰총대 모 부대 장병들은 주거지 지역 사설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쫑지를 만들고 독거로인들을 방문했습니다. 해남무장경찰총대 단주지대 모 중대는 현지리족 묘족 주민들과 함께 대나무 춤을 추면서 국민 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부대 관계자 김생은 매년 단오절마다 현지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 중즈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대와 소수민족 주민이 한 가족처럼 지내는 전통을 전승하는 동시에 장병들의 사명과 임무를 일깨우는 뜻깊은 한 차례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0: 해남 자유무역항의 본격적인 통관 운영이 시작되어 어느덧 반이 지나면서 자유무역항 정책 혜택이 꾸준히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단오절 연휴를 맞아 해구시가 각종 소비 쿠폰과 판촉 행사를 대거 내놓아 면세 쇼핑 소비가 한층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기자가 해구 국제 면세점 매장에 들어가자 곳곳에 인파가 발 디딜 틈이 없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단오절 기간 중 면세점 내 여러 브랜드가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할 경우 특정 할인을 해주는 각종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부 소비 쿠폰까지 중첩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대형 면세점은 또 몰입형 다각화 류행 체험 종목을 앞다퉈 선보이면서 손님들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쇼핑과 즐길 거리가 결합된 공간으로 발길을 돌리게 했습니다. 해구 직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단오절 전 이틀 동안 해남 리섬 면세 쇼핑 총액은 2025년 동기 대비 41.7% 증가한 1억 4,600만 원, 쇼핑객 수는 13% 증가한 2만 4,300명, 쇼핑 건수는 8.9% 증가한 11만 건에 달했습니다. 리섬 면세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특수 통관 체제 가동 이후 섬주민 전용 일용 소비품 면세점들도 잇따라 각종 우대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구시민 장씨는 지금 두 가지 상품을 사면 초콜릿 쪽으로 88% 할인이 적용되고 오늘 19.9원의 무조건 사용 가능 쿠폰도 있어 전부 합치면 전체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사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0: 있습니다. 해구 첨가 일용 소비품 면세점 고객 운영 담당자 주권교 씨는 매장은 상품 공급 구성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며 몇몇 주요 품목의 교체 성격을 강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식품 구역에는 젊은 층부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음료 제품군을 대거 보강했고 세안 샤워 용품들도 품목과 브랜드 면에서 교체 성격을 진행했습니다. 본관 운영을 시작해서부터 올 6월 16일까지 세관이 집계한 누적 미성년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211억 원, 쇼핑객은 14.7% 증가한 287만 1000명, 쇼핑 건수는 6.9% 증가한 1670만 9천 건에 달했습니다. 해구세관 항구감독관리처 리선면세 특송 우편관리과 사동량 과장은 면세 화장품 전자라벨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들이 무인계 이한 면세품 저공 배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소비 경험 최적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동량 과장은 세관은 감독 봉사 조치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조정해 기업들이 소비 열기를 제대로 받아내고 광범위한 시민들이 자유무역항 정책의 혜택을 한층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귀했습니다.
1: 컴퓨팅 바우망은 디지털 경제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특별기획 6개 연결망 미래를 쌓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은 컴퓨팅 바우망이 어떻게 연결되고 운행되는지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후커트 시구에서 북쪽으로 차로 40km 남짓이 달리다 보면 들판 위에서 48기 거대한 풍력 터빈이 서서히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풍력 발전기가 생산해내는 녹색 전력은 공공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41km 길이의 220kV 송전 전용 선로를 통해 직접 호링겔 신구의 데이터 센터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좀대좀 그린 전력 직송 국가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내몽골 화전신 에너지 지사 리초 사장은 1단계 360MW는 이미 상업 가동에 들어갔으며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일체형 청정 에너지 공급 모드를 통해 연간 7억 kW 이상의 녹색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63만 톤을 줄이는 셈입니다. 이어 이 3단계 500MW 프로젝트는 이미 인허가가 끝났고 올해 말 준공돼 상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컴퓨팅 파워가 녹색 전력을 쫓아가고 전력망은 컴퓨팅 파워에 맞춰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란 컴퓨팅 파워 전력 동기화라는 새로운 모델은 내몽골을 중심으로 빠르게 복제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 건설도 가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른 아침 6시 호링겔 신구의 여러 건설 현장은 이미 분주한 모습입니다. 차이나 모바일 내몽골 요한회사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리 정기 부사장은 현재 프로젝트의 예정 건설 기간은 약 18개월로 예전 같으면 이래는 좋게 걸렸을 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건설한 기계실이 총 10동인데 현재 착공 중인 토목 기초 기계실만 벌써 10동에 달합니다. 예전 10년치를 1년 만에 해내는 셈입니다. 전국 일체형 컴퓨팅 바우망 구축은 당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3월 말 기준 우리나라가 구축한 지능형 컴퓨팅 파워 규모는 188만 2천 피로, 이는 전년 동기의 2.5배에 달합니다. 내몽골 자치구의 컴퓨팅 파워 총규모는 28만 피에 이르며 지능형 컴퓨팅 파워 규모는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8대 거점까지 네트워크 전송 지원 시간은 모두 20ml 이내로 줄어들어 전리 밖이라도 순식간에 닿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초 대변인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핵심 과제는 컴퓨팅 파워망과 신형 전력망, 4세대 통신망 간의 계획 건설 면에서의 조율과 연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하드 기반시설 투자 면에서는 녹색 전력 컴퓨팅 파워 동기화의 효과적 모델을 더욱 많이 탐색해 전력으로 컴퓨팅 파워를 촉진하고 컴퓨팅 파워로 전력 수요를 결인하는 손순환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 파워 건설 면에서는 연결과 조절 배치가 가능하고 범용적이며 손쉽게 쓸 수 있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자세대 전국 일체형 컴퓨팅 파워망 구축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0: 제28회 상해 국제 영화제가 20일 전가 받았습니다. 모로코 영화 할리마는 감독상과 여우 주연상 두 부문을 휩쓸고 중국 영화 대상은 촬영상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중국 영화 어머니의 맛은 아시아 신인상 최우수 작품상을, 장성문은 종이 상자 속 미궁으로 나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국제 영상 시장에는 올해 15개국 75개 해외 전시업체가 참가해 지난해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상해시 당규원회 선전부 상무부 부장이며 상해국제영화제 TV제 소식위원회 부주석이며 비서장인 방세총은 이번 영화제는 젊은 영화인들의 걸작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상해 발견이 세계 시선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영화계의 새로운 바람을 이끌어내고 중국 정신을 보여주며 문명 간 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할 것입니다. 초보적인 추산에 따르면 이번 영화제가 교통과 숙박, 외식, 관광, 소매 등 타산업에 끼친 경제적 파급 효과는 52억 9,500만 원을 상회하며 전년 대비 5.9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20일 전 4회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동기 대비 2.4% 증가한 연인수로 2억 명을 초과했습니다. 그중 철도여객 운수량이 동기 대비 2.8% 증가한 연인수로 1,224만 명이고 중단거리 친척 방문과 관광을 위한 여객이 위주였습니다. 도로면에서 인구 이동량은 동기 대비 2.3% 증가한 연인수로 1억 9천만 명, 그중 도시 주변의 자가용 관광과 농촌 관광이 주류였습니다.
0: 차이나 모바일에 따르면 올 단오절 연휴 기간 전반 관광객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4% 증가하고 졸업 관광, 피서, 용선 경기 등이 출행 이슈로 돌았습니다.
1: 사천 대도화 금천수력발전소의 마지막 설비가 20일 본격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전력 생산을
0: 미국과 이란 간 기술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의 후속 행동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이란 협상 대표단이 스위스 취리히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벤스 부대통령도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위층이 이스라엘 군에게 레바논에서 휴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 남부 통제구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가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미국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으며 만약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양해각서는 발열될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정희였습니다.

오늘은 기내아에서의 중국 교사표 성장 이야기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기내아 서부 보파주 코바 지역은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광활한 논에 펼쳐진 황금빛 벼이삭 사이로 수확기가 오가는 가운데 농민들은 갓 거둔 쌀을 분주히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논 부근에 위치한 쌀 가공 공장에서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중국 교자뼈 기내아 생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쌀 포대가 가시려니 쌓여 출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많은 농민들에 있어서 이러한 풍요로운 수확 풍경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기내아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해 서아프리카의 물탑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농업 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재배 기술 수준이 낮아 현지의 산량 증대는 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식량 생산량을 높일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국과 기내아 두 나라는 2019년 코바 지역에 교사뼈 시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중국 농업 전문가팀이 기내아 농업부와 함께 품종 시험과 기술 보급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기내아 일용화 농업회사 장영정 총경리는 쌀은 기내아 국민의 주요 식량 중 하나이지만 기내아는 수입의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교사뼈 보급을 통해 현지의 식량 생산량을 높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냐 보파수 코바 농업연구소 술레이만 디아와라 소장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이 교사뼈 품종 3가지를 제공하고 기냐는 일용화 회사 기술진과 함께 시험과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3가지 품종 모두가 코바 지역의 자연 조건에 잘 적응했으며 그중 2가지 품종은 적응력과 생산량이 특히 뛰어났습니다. 현재 시범 기지에서 도입한 교사뼈 품종은 6가지로 늘었고 무당 수확고가 최고 9톤에 달합니다. 디아와라 소장은 중국 교사뼈는 수확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식감도 좋고 품질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교사뼈가 현지에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종자 데모만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초기 코바 지역에 많은 논밭은 관계 수로가 적고 배수 시설이 낡아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었고 전통 재배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국 농업 전문가들은 현지에서 농업 수리시설 정비에 힘쓰는 동시에 육묘, 이양, 과학적 시비, 병충해 방지 등 관련 기술을 보급해 현지 농민들이 점차 현대화 재배 관리 방식을 갖추도록 이끌었습니다. 42년간 교사뼈 재배에 힘써온 농업 전문가 류강우는 2020년에 기냐에 파견된 후 현지 농업 기술 교육을 꾸준히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4년간의 노력 끝에 현지 농민들이 중국의 기술 방식을 따르면서 농가 수익이 2배 이상 향상하고 개량 종자와 신기술을 활용한 재배 면적이 초기보다 4배 내지 5배 확대됐습니다. 기냐 보파수 농업 축산청 관계자 사이두바 씨라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력이 향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선진적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농업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더욱 많은 현지 농민들이 현대 농업 인형과 선진적 농업 기술을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올 4월, 기냐 아마두 울리바 총리는 코바에서 생산한 교사뼈살 한 포대에 양국 협력이 상징이다라는 메시지를 적어 중국에 전했습니다. 시범 재배부터 기술 교육, 품종 도입, 그리고 현지화 발전까지 중국의 교사뼈가 서아프리카 대지에서 끊임없이 퍼지면서 현지 농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네아에서의 중국 교사뼈 성장 이야기,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기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좋은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한 글로벌 관리 창의에 대해
2: 말씀하십니다.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오늘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에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명색한 두뇌를 유지하고 영원히 전진의 나팔을 울리며, 특히 고위급 간도들은 반드시 가정교육과 가풍을 중시하고 솔선수범해 배우자와 자녀를 잘 단속해야 하며, 본분을 지키는 사람, 청렴 결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의 바람 조정의 울타리를 보강하고 고손이 사풍을 지정하며 세기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는 당과 국가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지도 간부, 특히 주요 지도 간부부터 틀어져 그들이 올바른 지적관을 출입하고 객관적 실제와 대중의 수요를 존중하며 체계적 사고와 과학적 계획을 강화하며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실제적인 일과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하며 하는 척하거나 거칠에 열중하거나 맹목적으로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부고과 업무검사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고 간부의 지적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간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취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에게 혜택과 이익을 안겨주고 인민을 위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도모해주는 당중앙의 재반정책의 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과 의료, 양로와 사회보험, 생태환경보호, 안전생산, 식품, 의약품 안전 등 분야에서 대중들이 강렬하게 반영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며 조직폭력배, 악질세력 특별단속투쟁, 정법대오 교양정돈 성과를 다지고 심화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구세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실제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젊은 간부들에 대한 교양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젊은 간부들이 당과 인민의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간부가 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교양과 관리, 감독을 엄격하고도 실제적으로 강화해 젊은 간부들이 당에 충성하고 솔직하며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며 권력을 올바로 대하고 규율과 법률, 규칙을 엄수하도록 인도해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하는 첫 단추를 잘 꿰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간부들은 늘 당의 이론과 로선, 방침과 정책에 비추고 당 규약과 당 규칙, 당 규례에 비추어 초심과 사명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부패 변질 방어선을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한 글로벌 관리 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슈되는 사건

0: 기사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 중국 관변 측이 27일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 중국의 리념과 창의 행동 백서를 발표해 외계가 이 현상을 관찰하는 데 창구를 제공해 줬습니다. 중국업 한으로 2만 자에 달하는 이 백서는 글로벌 관리 창의의 시대적 배경, 풍부한 내포, 중대한 이의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과 건설에 관한 풍부한 실천을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리에 관한 중국의 목표와 방향, 원칙적 입장, 행동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글로벌 관리 창의의 귀중한 가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유도합니다. 글로벌 관리 창의를 관찰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유엔의 권위와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는 것입니다. 80여 년 전 유엔의 창립은 글로벌 관리의 참신한 실천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유엔의 권위가 지속적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짓밟는 행위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올해는 유엔에서 새 중국이 합법적 이식을 회복해서 55주년입니다. 유엔 헌장에 서명한 첫 국가지다 안전보장리사회 상임지사국인 중국은 유엔의 핵심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고 유엔의 권위를 확보한 것을 지지해왔습니다. 백서에서 지적했듯이 유엔은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글로벌 관리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입니다. 유엔의 주도적 지위를 반드시 견지하고 역할을 강화해야지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분석가들은 글로벌 관리 창의의 내포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과 일맥상통하며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유엔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은 절대다수 국가의 공동기대에 부합된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과정에 유엔 개혁의 발걸음을 다그치면서 안전보장리사회를 우회하는 그 어떤 일방적 행위를 공동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 5월 중국은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하는 9개 개혁 방향을 제기했으며 앞에 두 가지는 유엔 개혁의 효율 증대를 추진하고 안전보장리사회의 권위와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또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대국은 특히 책임적 자세로 앞장서서 법치를 중시하고 정도를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유엔을 지지하고 유엔의 권위를 되살리며 유엔을 강대하게 하는 데 착안한 것입니다.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이를 높이 찬사했습니다. 당면 글로벌 남방의 집단적 굴기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관리에서 글로벌 남방은 장기적으로 소외됐습니다. 글로벌 남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글로벌 남방의 존재감을 확대하며 글로벌 남방의 권익을 수호하고 남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필연적 수요입니다. 대브릭스와 상해협력기구 대가정의 고품질 협력에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기구 개혁까지 국제 문제에서 중국은 시종 글로벌 남방국

국가의 가중치를 우선적으로 증가하고 안전보장리사회 개혁에서 아전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신경신문은 글로벌 관리 창의가 정의와 공평, 포용과 실효성을 중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다수 국가를 글로벌 다자간 기구의 관건적 참여자로 만들어야만 공평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당면 중국은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 설립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올 7월 상해에서 2026년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제1회 웅안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 공공제품의 제공자가 돼 가국과 함께 글로벌 관리 창의의 실행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국제사회로 하여금 모두가 승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배 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학무기의 독해를 제거하는 것은 일본이 회피하지 못할 책임이라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0: 굉장히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보도를 드리는 뉴스 초대석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소소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초대석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초대석 시간입니다.
1: 올해는 화학무기 금지 공약 발효 29주년입니다. 일본이 중국에 내버려둔 화학무기는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는 기간에 범한 엄중한 죄행 중 하나며 더욱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여러 면을 위협하는 현실적 안전 우환입니다. 각지에 흩어진 이런 화학무기는 중국 민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지역의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무기는 반드시 철저히 제거해야 할 역사적 도둑입니다. 공약의 규정에 따라 일본은 중국에 버려둔 화학무기를 소각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2007년까지 중국에 내버려둔 모든 화학무기를 전부 소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일본이 중국에 내버려둔 화학무기 문제는 여전히 철저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화학무기를 연구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일본 관동군은 홍룡강 지치 아래 관동군 화학부, 즉 악명 높은 만주 제516 부대를 설립해 독가스 무기 개발 관련 실험을 전문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중국을 전면적으로 침략하는 기간, 일본 침략군은 국제 공약을 공공연히 위반한 채 독가스 작전 부대를 편성하고 전쟁이 불리할 때면 제멋대로 화학 무기를 사용해 중국 군민을 도살하는 전쟁 죄행을 저질렀습니다. 패전 전야에 일본 침략군은 사용에 투입하지 못한 대량의 화학무기를 의도적으로 중국 경내에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비밀리에 묻거나 강에 던지거나 우물과 군사, 공사와 창고에 마음대로 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18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이러한 화학무기를 발견했습니다. 한편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영내에서 발생한 독가스 누출 사고에서 중국 민중 사상자가 2,000명이 넘었고 여러 지역의 토양과 수원이 장기적으로 오염되고 그 위해성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화학전 관련 죄행에 대해 전후 국제재판이 전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추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자신의 전쟁 책임을 애써 회피하고 미루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여러 차례 엄정하게 교섭하고 국제 여론이 지속적으로 암력을 가했기에 일본은 마지못해 관련 문제에서 제한적으로 태도를 피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1992년 제네바 군축 담판 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은 일본이 남겨둔 화학무기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구체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997년에 국제사회가 체결한 화학무기 금지 공약이 정식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공약의 규정에 따라 일본은 공약이 효력을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2007년까지 중국에 남겨둔 화학무기 소각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국제공약의 정신에 따라 중일 양국 정부는 1999년에 중국 경내에 내버린 일본 화학무기를 소각할 때 관한 비망록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약에 따라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중국 경내에 버려둔 화학 무기를 소각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관련 소각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은 4년간 심다해 일본과 협력을 진행하고 현지 검증, 발굴과 회수, 감별과 포장, 안전 저장과 운수 보관 등 재반 작업을 전개했으며 이를 위해 대량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소각 진척을 지연하고 화학무기 금지 조직도 이에 대해 무력한 자세를 보이면서 일본이 중국 경내에 버려둔 화학무기가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역사를 끊임없이 왜곡하는 일본 함부로 내버린 인과관계를 분리하고 일방적으로 사실에 어긋난 해석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혼돈시키려 했습니다. 그 본질은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전쟁 죄행을 덮어 감추려는 시도입니다. 피해자의 사법권이 수호면에서 일본은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일본 관련 법원은 투옥하면 국가는 책임이 없고 소송 시효는 이미 지났다는 등 이유를 인용해 피해자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술책은 역사의 공리와 인류의 양심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일본 침략군이 중국 군민에 대해 화학전을 펼치고 화학무기를 함부로 내버린 죄행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궤변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침략군이 내버린 화학무기의 독해를 제거하는 것은 일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할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임과 국제...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영은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지역 혹은 장백산 보호개발구 종합여객 운수중심에서 연길 안도 이도백화 통근 카드를 구매할 수 있고 수수료는 카드당 10원입니다. 이 통근 카드는 장기적으로 유효하고 사용기한 제한이 없으며 양도 및 공용할 수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할인 혜택을 출시하는데 통근 카드 원가는 인당 40원이고 할인가는 인당 35원이며 승합차 통근카드 원가는 인당 70원, 할인가는 55원입니다. 요에 따르면 연길 이도백화 버스 승차장은 연길 중심버스역이고 출발시간은 6시 30분, 8시, 9시 30분, 11시, 12시 30분, 14시, 15시 30분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 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안도 이도백화 연길 버스 승차장은 장백산 집산 중심이고 출발 시간은 5시 30분, 7시 20분, 8시 5분, 9시 40분, 11시 30분, 13시 50분, 16시 20분입니다. 지북구 여객 운수역에서 승차할 경우 출발 시간은 6시, 7시 50분, 8시 35분, 12시, 14시 20분, 16시 50분이며 장백산 종합여객 운수중심에서 승차할 경우 발차 시간은 6시 10분, 8시, 8시 45분, 12시 10분, 14시 30분, 17시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 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일전 안도 풍류달 식품연회사의 생산작업장에서 자동화 생산 라인이 전속력으로 작동하고 유럽, 아메리카 시장 발송을 앞둔 들깨 제품들이 가지런하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올해 1사분기 이 회사의 들깨 제품 수출액은 1천만 원을 넘어서 주문 걱정으로부터 수출 활황으로의 탈바꿈을 실현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 기업에서 국제시장의 장벽에 직면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국면을 타개한 생동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당면 국제 농산물 시장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수입식품에 대한 해외시장의 품질 요구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안도 풍류달 식품유한회사는 제품 자체 점검, 교재 절차와 국제시장 진입 요구 사이의 격차로 인해 일부 주문이 통관 단계에서 막히면서 한때 주문을 받아도 수출하기 어려운 피동적인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 발전의 걸림돌에 직면해 기업은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누군가 인상을 구기고 있으면 흔히 좀 웃어라라고 말하는데요. 매년 영국에서 이색적인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무려 16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얼굴 찡그리기 대회입니다. 고통스럽거나 긴장될 때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웃는 것이 좋은 걸 알지만 버거운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내 감정을 숨기며 표정 관리에 애쓸 우리 모두 오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조금 찡그려도 괜찮은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비디의 FM데이트, 네, 월요일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곡은요, 매드의 노래로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데이트, 네,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또 많은 참여 기대하고 있고요.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소소한 일상 공유하면서, 네, 지치고 힘든 월요병 또 극복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 바로 또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유 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은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내일은 뭔가 또 우중충한 날씨보다는 이렇게 개인 날씨, 네, 또 쨍하고 비춘 날씨가 오히려 네, 기운 날 수가 있고요. 기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파이팅 넘치는 한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 여기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랜만이네요. 아, 우리 가족 어제 외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도문까지 다녀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왔네요. 아빠의 명절을 축하해서 모인 것도 있지만, 네, 주말마다 모이는 저희 가족 그 소중함을 더 느낍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뭔가 마음 같아서는 또늘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일상생활에 지치다 보면 부득이하게 네,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직접적인 햇빛은 따갑고 싫지만 실내에서 내다보는 햇살은 화사하고 또 기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몸이 좀 힘든 월요일이지만 눈부신 햇빛 구경하며 마음 다스리고 있어요 하고 또 일상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기분 좋은 하루, 기분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피디님, 저는 어제 밀린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니 시간이 순삭 지나가더라고요. 저녁에는 집 근처에서 맛있는 양꼬치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뭔가 주말엔 이렇게 밀린 집안일도 또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충분히 또 휴식을 취하고 이러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게 되죠. 네, 그래요. 참여 또 감사하고요. 힘찬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시간이 없다라고 이런 핑계들 많이 대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핑계보다는 그래도 짬을 내서 또 운동 틈틈이 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 또한 주의 시작부터 다운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0: 네, 조피디 FM 데이트 이제 아쉽지만 네, 한 주의 시작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월요일 또한 주의 시작이죠. 여러분들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1: 나는 울었다, 웃었다, 앉았다, 누웠다, 죽였다, 사봤다, 뺐다, 꼽았다, 받았다, 내겼다, 벼락을 지랄해, 육각까지 다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구현 배우들.
2: 이게 무슨 일이야? 나오면 예술적으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 이렇게 나와야 되지. 화렷! 화렷! 이제부터 업무 해버립시다.
3: 어디 가나 내 고향. 기술은 예, 내 고향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조국을 고향이라 비유했길래 이때는 예, 어디 가나 내 고향 이렇게 부른다. 엄숙하게
2: 여기 도구봉 설벽까지 알았어.
3: 아, 잘못했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좀 전술 저 고급 빨린다. 예. 예. 사람마다 보람 있게 살아가고 일터마다 불꽃 튀는 사람 참소상. 그 다음에는 예,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지니고 예, 함정을 이거다 여기다 딱 아주 세례.
2: 또 설명해요. 또 설명해요.
3: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따사로운 당의 햇살 찰나. 여기서 예, 찰나라는 한자리에 예, 원래 한 박자만밖에 안 해줬는데 효과를 위해서는 쏙 길게 빼야 한다. 예. 사. 아,
2: 네. 예. 계속 봐.

0: 이제서 공항을 걸고 돌리는 거지.
1: 예! 잘못했습니까, 제?
0: 아니. 그 사회주의는 좋다.
1: 예.
0: 그 앞에다 중국 특색이 있는
1: 예.
0: 사회주의는 좋다.
1: 예.
0: 이러면 더 멋있을 거야.
1: 아, 옳습니다, 예.
0: 아, 나도 그 계급자의 명확하게 알기는
1: 돼. 예.
0: 자, 같이, 다 같이.
1: 자, 우리 같이.
0: 예. 자, 시작!
1: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는 좋다!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는 좋다!
2: 아이,
3: 이 사람이 시간 말씀은 단장 앞에 가서 알락발 김대를 서주라.
1: 어서노!
2: 야!
0: 멋있다,
2: 이거. 아, 나는 사실에 신강노래 연주대 그런지 이런 인사 갖고 나가지.
0: 아, 신강노래
2: 준비하지. 예!
0: 나는 신강노래 한번 해.
2: 예! 신강노래 그거 쭉 먹었습니다.
0: 어.
2: 나는 그것도 입만 열리면 그것도 쭉 들어가지 않을까.
0: 아, 쭉
2: 근데 나는 그거 뭐지 전부 저를 시시하게 없습니다.
0: 아, 해봐.
2: 울려봐.
0: 신강노래, 그게 몽고 노래?
2: 몽고 목소리 신강해봤다고
1: 첫 인성이
2: 다 한가지 아닙니까?
1: 아니, 그게 한가지면 몽고 사람 몽고 사람이고 신강 사람 신강 사람.
2: 야, 신급다, 야! 난 노래 한 것도

0: 준비한 거는 그 속도냐는
1: 뭐였어?
2: 아니 내가 우리 민족의 미가밖에 모르지. 뭐. 아, 참부터는 준비했어.
0: 참부터 해봐.
2: 네. 네. 그럼 거기서 시작 부르세요.
0: 시작. 시작.
2: 아니 아니 도지는 못하겠네. 하늘 막았지 깊은 사랑은 하늘과 같이 더 깊은 사랑. 야, 그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 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계속 헤엄쳐 들어간 동작한다는 거죠. 네, 보세요. 하늘과 같이도 깊은 사랑, 실연대한 더운 날에 빈발과 같이도 번긴 사랑, 당명황래 양비비어.
0: 당명황의 양비비인데 이건 무슨 동작?
2: 아니 삼키는 동작입니다. 꼴바닥 삼키는 동작.
0: 아 이게 가하고 무슨 관계인데?
2: 아니 어째 관계 없습니까? 그 양비비라는 녀석은 얼마나 지독하게 곱게 생겼는지 통째로 삼키는 비린내 나지 않게 생겼다. 그러기나 여기 삼도 뿌리에 비린내 나지 않은 동작 한다는 게 나. 아니 보시 당명황의 양비비요. 이도 어려운 내 종양이라 1년 361일 하루만 못 빠루 못 빠루 못 빠루
0: 아래가
2: 아 그런데 요 아래 계속 하다 니까 아래 관중들이 영 못 있을 거봐 알겠지?
0: 아니 그래서
2: 좀 궁금한데 아래
0: 계속 못 살겠네 못 살겠네
2: 아이, 꼭 2, 3일이었습니다. 1년 361일 하루만 못 봐도 못 살겠네. 아... 그 많은 날에서 하루만 못 봐도 못 산다. 그 얼마나 개걸스럽습니까? 그러면 이 먹기 아주 으슬하게 해야 된다는 게.
0: 아, 으슬하게 어떻게 말해도
2: 살도 예, 한다, 예. 보세요. 아, 1년 361일 하루만 못 봐도.
0: 어째. 한다, 예, 뭐요?
2: 아, 예, 예, 한다, 예. 하루만 못 봐도 못 살겠네.
0: 어때?
2: 어때? 아니야? 어때요? 아이, 나 죽었어. 죽었어.
0: 죽었단다. 죽었다는
2: 게 말. 아유, 제 말 못 한다. 아이, 그 말은 나 하도 못 보면 죽는다니까. 우리 박 씨는 남수성 관계에 두 달 되니까 내 못 살지. 뭐. 그러니까 죽어야지. 뭐. 나로 녹이 노래를 조그마한 하면 몽땅 한 종나라 다 보내갈 만한.
3: 그러면 내가 이겨.
0: 아 그렇군요.
3: 숨이 됐습니까?
2: 아, 안 가나.
3: 이 언니야 같이 있는지.
2: 아

0: 문제 알만 할까?
1: 내가 모르지.
0: 돼지구나. 돼지구나.
2: 허양 칸나 부스를 나나 양 칸나 부스를 나 칸타에 칸나.
1: 그만 이만 知道吗？
2: 龙珠呀。

0: 기다란 얘기가 나대. 야,
1: 이거 뭐 글쎄 정말 그게 그렇더만 되니까. 우리 저도 두 번째는 예, 미역구도 없고 그저 딸을 낳겠다고 저 역세질하면서 소전에 가서 새가들 그런 것을 축탄가 싸다 보던 게. 아. 어제 그저 저렇게 딸 낳습니다.
2: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무슨 거 낳자면 무슨 그림 보면 되겠구만.
0: 그래 그래 주지리 아이는 진리라니.
1: 진리라. 야.
2: 왈라다 왈라.
3: 어째
4: 호주니까.
1: 강다자의 부인도 임신중인가?
0: 에이 아이가 됐는가?
2: 그래 요즘 그냥 보기는 보는데 말이야.
1: 아 새가들 그림만 보는가?
0: 아이 그러면 남자들 그림만 보는가?
1: 아이. 아이 그래 무슨
4: 건가?
2: 동물 세계만 본다.
1: 아이 야
0: 그럼야 우리 집에 남자 그림하고야 당신의 집에 그 여자 그림 가지고 우리 강단자 아, 가자.
1: 자자 가격 빨리 가격.
0: 그래 뭐 강단자의 부위 어느 쌍들이 팔라당 팔라당
4: 나. 아이 야 어디에 누가들 아이
1: 붙인다니까. 아이
2: 그, 저, 미신도 개가리 같은 소리 그만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어깨 제작을 해. 뭐, 자.
0: 에이, 나 이제 소리, 예, 자, 하나, 정해. 세상 준비, 시작.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고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는 것 또한 정상입니다. 네, 오늘도 비워내는 마음으로 좋은 하루 시작해보길 바랍니다.

마음을 쉬게 해주는 명언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몸도 쉬고 싶고 마음도 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남의 말에 휘둘릴수록 내 삶은 멀어집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땐 행동하지 말고 잠깐 멈춰라고 합니다. 미움이 커질수록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거라. 그건 나의 상처가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도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저항을 멈춥니다. 자신을 꾸짖는 말보다는 토닥이는 말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비난은 상대의 문제고 내가 짊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네, 가끔은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것.

네, 정선아의 해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네, 놀고는 싶은데 제대로 놀기에는 조금 마음이 또 내려앉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 때는 잡념을 버리고 노는 것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네, 충분한 휴식은 더 좋은 효과를 나에게 가져올 테니까요. 네,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일할 땐 일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도 저도 안 되고 어중간할 거라면 차라리 확실하게 놀든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네, 리로는 잘 아는데 참 그게 안 되죠. 네, 기회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쉬는 날이 길어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어지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휴식도 좋지만 너무 긴 휴식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요. 네, 짧게 놀더라도 놀 땐 시원하게 편안하게 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혜연 가수의 괜찮아요 함께 듣겠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은요,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들보다는요, 단한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서운함보다 함께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상대를 배려해줘서 손해를 볼게 없다면 배려해주는 편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때로 우리는 상대의 생각을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단정을 지으면서 상처 주고 상처를 받은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요. 또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정말 좋은 친구를 혹시 잃지는 않으셨나요? 네, 내가 아프다고 해서 상대를 굳이 꼭 아프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통쾌해 하지 마시고요. 네, 그것이 바로 악순환의 시작이랍니다. 네, 류철석 가수의 노래 상봉 듣겠습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생 수업, 교양 수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문학 작품 캐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조지 푸헬러의 캐치 2.2는 영어로 쓰인 가장 뛰어난 전쟁 소설이자 블랙 코미디 중 하나입니다. 네, 1960

1961년 출판된 평범하지 않는 이 소설에 어떤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충격적이고 불쾌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캐치 2인은 불합리성의 문제와 초현실주의를 미국 문학의 주류로 만든 획기적인 저항 소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주인공 요사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이탈리아 작은 섬 피아노사에 건설된 미국 공군 기지에서 폭격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의 비행 종대를 이끄는 장군들은 대원들에게 일정 수의 작전을 수행하면 고국으로 보내주게들이 등장합니다. 폭격기 중대 사령관은 메이저 메이저 메이저 소령입니다. 네, 그는 임관 첫날 컴퓨터 오류로 소령 자리까지 승진한 인물입니다. 취사 장교 마일로 마인더바인더는 무자비한 암시장 신디케이트를 운영하며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합니다. 심지어 독일군과 거래해서 자기 부대에 폭탄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군의관 다네카는 서류 착오로 사망 처리된 후 아내는 물론 누구에게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실히 알릴 수 없습니다. 네, 캐치 2인은 문맥상 단서나 경고 없이 갑자기 미래나 과거로 건너갑니다. 전쟁의 혼돈을 모방한 이런 장치는 독자를 완전히 정신없게 만듭니다. 한편 폭격기 비행대의 익살스러운 행동들로 이 소설은 배꼽 빠지게 우스운 희극이 되지만 상황은 비극으로 변합니다. 네, 블랙 코미디의 대가인 헬러는 진실을 무심한 듯 서서히 드러냅니다. 마침내 웃음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실제로는 치명적이게 심각한 것이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네, 힐러 캐치 22가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정 상황이 아니라 현대사회 전환의 팽배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다룬 것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네, 이런 메시지 때문에 이 소설은 1960년대 반체제 반문화 운동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화 가수의 새로운 길 듣겠습니다.

네, 인생에서 특별한 일이 생기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재미없고 의미가 없더라도, 혹은 만날 사람이 없더라도 우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움직이고,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운전을 할때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정작 그 욕을 듣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뱉은 말들은 내가 주워 듣습니다. 욕을 하기 시작하면 담배처럼 끊기가 쉽지 않아서 욕을 달고 생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일시적인 분노와 화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결국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네, 도리어 일이 악화되는 거죠. 때로는 내 분노를 숨기고 웃어넘기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네, 일시적인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네, 내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서 진정으로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방휘영 가수의 노래입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은 원래 모든 문제의 기존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잘해준 것과 서운한 것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때 내가 받았던 도움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들 대부분은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기꺼이 침묵을 해주십시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구려노카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사람은 변합니다. 과거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또한 계속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과거의 기억으로 한 사람을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공정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준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사람 관계는 나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사람 관계는 뭐 이기고 지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계절 같은 남자.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로인과 바다 이 소설은 한 삶의 정신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소설로 평가를 받습니다. 오랫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로인이 먼 바다로 나가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게 되지만 그 고기를 매달고 돌아오는 도중에 상어떼를 만나 살점을 모두 뜯깁니다. 결국 고기의 뼈만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단순한 줄거리였지만 이 작품에는 한 인간이 평생에 겪은 경험과 그리고 불굴의 투지로 얻어내는 행복감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었죠. 그럼 아래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로이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이것이 오늘 하루 식량의 전부이므로 로이는 이것만은 꼭 먹어두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먹는 것조차 귀찮아 싫어졌고 점심은 싸가지 않는 것이 편했다. 뱃전에 물 한 병을 넣어 가지고 다녔는데 그 정도면 하루 종일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 소녀는 신문지에 싼 종아리와 싱싱한 미끼를 두 개 들고 돌아왔다. 그들은 오솔길을 따라 잔돌이 섞인 모래밭의 감촉을 발바닥에 느끼면서 배 있는 대로 내려가서 배를 들어 물속으로 밀어넣어 띄웠다. 많이 잡으세요. 행운을 빌어요, 할아버지. 그래, 너도 행운을 빈다. 미로이는 대꾸했다. 그는 노예 밧줄을 노곳에 갖다 매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노예 닿는 물기운을 튕기며 어둠 속에서 항구 밖으로 서서히 노를 저어갔다. 다른 해변에서도 바다로 나가는 배들이 있었다. 희미한 달빛은 이미 산 밑으로 기울어져 보이진 않았으나 그들의 노젓는 소리는 분명하게 들려왔다. 간간이 배에서 말하는 소리도 들려오곤 했지만 노젓는 소리 외에는 거의 잠잠했다. 그들은 항구를 벗어나자 사방으로 뱃머리를 돌려 흩어져 나갔다. 저마다 고기가 잡힐 듯한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로이는 오늘은 멀리 나갈 셈이었다. 그래서 문냄새를 뒤로하고 산뜻한 내음이 나는 곳을 찾아 아침 바닷속으로 배를 저어 나갔다. 로이는 어부들이 큰 우물이라고 부르는 곳까지 배를 저어 나갔을 때 물속에서 나는 해초의 린광을 보았다. 어부들이 그곳을 큰 우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갑자기 700길이나 깊어지면서 어둠 속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이 날치들은 바다에서 로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로인은 그들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로인은 새들 중에서도 검정색 제비 갈매기를 특히 가엾게 여겼다. 밤낮을 날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도 한 번도 제대로 잡지는 못하는 그 조그맣고 연약한 새를 안타까워하는 것이었다. 저 도적 새들과 육정하고 억센 큰 새들이 아니라면 새란 놈들은 우리 사람들보다도 더 고달프겠구나. 바다는 때때로 포악해질 때가 있는데 어쩌자고 저 바다제비같이 연약하고 조그마한 새들을 만들었단 말인가. 바다는 다정하고도 아름답다. 그러나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포악해지기도 한다. 그러니 그 가냘프고 고슬픈 목소리로 노래하고 먹을 것을 찾아 떠 돌아다니는 작은 새들은 이 바다에서 살기에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이지 않는가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로이는 바다를 생각할 때마다 라마르라는 말이 늘 생각났다. 이것은 사람들이 바다를 사랑하여 부르는 스페인 말이었다. 가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비방을 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도 반드시 바다는 여성으로 취급이 된다. 그러나 젊은 어부들 중에서 간혹 부표 대신 낚싯줄에 플로트를 쓰고 상어 간류를 팔아 한미천 벌어 모터보트를 사들였을 때 남성어인 엘마르로 바다를 부르기도 한다. 그들은 바다를 경쟁 대상 또는 싸움터, 심지어는 적으로 여기기도 했다. 그러나 로인이 생각하는 바다는
언제나 여성이었고 큰 은혜를 베풀거나 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설사 바다가 난폭하다거나 거칠어질 때에도 그것은 바다가 어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

우리나라의 국정에 부합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수요에 부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과 부족점도 뚜렷이 존재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해 조항에서는 교육체제와 기재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의견에서는 교육의 법칙과 인재성장의 법칙을 따르고 역동적이고 효율적이며 보다 개방적이고 질 높은 발전에 유리한 교육체제와 기재를 적극 구축할 것을 총적 요구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 교육 현대화의 사회주의 방향을 견지하고 교육의 공익성 원칙을 견지하면서 교육의 공평을 국가의 기본적인 교육 정책으로 삼고 교육 체제의 개혁과 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배움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생활 방식이 되고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도록 개개인의 일생을 수반하게 될 교육을 서둘러 실행해야 하며 성별, 출신, 지역, 빈부, 민족과 관계없이 누구나 양호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평등한 교육을 서둘러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각이한 성격과 소질, 각이한 취미와 듣기, 각이한 자질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저마다 자신의 성장 수요에 부합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서둘러 실현해야 하며 교육의 선택성을 다양화하고 성장 경로를 확대하며 학업 향상 경로, 직업 성취 경로, 성과가 그리 균형적이 못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때 관한 요구가 체제적 및 기재적 차원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중소학교에서는 시험 점수와 진학률, 대학교에서는 주로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 체제가 실행되면서 더욱 자질,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과학적인 교육 평가 체계가 진정으로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난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수 진학, 학위 논문, 타이틀에 집착하는 고질병을 단호히 극복하고 교육 평가 지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교육의 공리화 경향을 돌려세워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주말 동생이 출근하는 바람에 제가 어린 조카를 돌보게 됐습니다. 조카는 떡을 무척 좋아하는 아이여서 아이가 오기 전 미리 상위에 꿀떡과 찹쌀떡을 준비해뒀죠. 달콤하고 말랑한 떡을 본 조카는 두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떡 한 개를 통째로 움켜쥐고 입 가득 집어넣은 뒤 한 입에 흐물떡 삼키고는 활짝 웃으며 또 달라고 조르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키다가 목에 걸릴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떡을 더 달라고 보채는 것도 살짝 맞고 떡을 작게 잘라서 하나씩 건네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흐물떡입니다. 거침없이 몽땅 꿀꺽 삼키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부드러운 떡, 젤리, 잘 익은 과일처럼 목 넘김이 편한 음식을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킬 때 한 입에 흐물떡 삼키다

0: 처럼 활용합니다. 흐물떡은 또 목구멍으로 넘어가거나 발이 밟히는 감각이 굳지 않고 약간 탄력성 있게 무른 모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찹쌀떡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단단하지 않고 쫀득하면서 말랑한 느낌이 드는데 이 촉감이 바로 흐물떡한 느낌입니다. 젤리나 잘 익은 복숭아를 만졌을 때의 부드러운 탄력, 비가 내린 뒤 축축한 흙을 발로 밟았을 때 물끄러지면서 탄력 있는 감각까지 모두 흐물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담기 힘든 미세한 촉감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는 점이 이 단어의 큰 매력입니다. 요즘은 도토리묵을 즐겨 먹는데요. 한입 헤어물고 목으로 흐물떡 넘어가는 느낌을 우리 선조들은 흐물떡이라는 한 단어로 간결하게 담아냈습니다. 흐물떡은 또 실없이 능청을 부리거나 시치미를 떼는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한 척하거나 장난스럽게 허튼 소리를 늘어놓는 행동을 흐물떡하다라고 표현하며 아무에게나 흐물떡 롱지를 하다처럼 문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가 제 물건을 장난으로 숨겨놓고 흐물떡 시치미를 떼며 모르는 척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가벼운 장난으로 분위기를 띄울 때는 좋지만 지나치게 흐물떡 능청을 부리면 상대방에게 무성의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의 단어로 음식을 삼키는 모습, 부드러운 촉감, 사람의 장난스러운 행동까지 폭넓게 표현하는 흐물떡은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 우리말입니다. 평소 부드러운 간식을 먹거나 주변 사람들의 가벼운 장난을 마주할 때 흐물떡 이 단어를 떠올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뇌 휴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간 첫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집중력과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잠깐의 휴식만으로도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실 휴식을 취하지 않고 집중력을 북돋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일은 능률성도 떨어집니다. 오랜 시간 일에 몰두하다 보면 몸의 주된 에너지인 산소와 포도당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인 영역에 장시간 공을 들이는 일은 진이 빠질 만큼 에너지가 소비된다며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갖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장 적절하게 보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90분간 일하고 잠깐 쉽니다. 하루보다 짧은 주기라는 생체 리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생체 리듬 리론을 통해 90분간 일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휴식 활동 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체의 리듬이 인간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률적인 주기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크린을 멀리합니다. 일을 하다가 잠시 한숨을 돌리는 시간,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휴식 방법은 인터넷 서핑이나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나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는 고능률적 방법과 저능률적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이나 SNS 확인은 저능률적 방법입니다. 능률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의자에서 일어나 몸의 움직임을 느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창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전문가들은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낮잠은 SNS, 알림 확인은 오히려 뇌 자극을 계속 유지해 피로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짜 휴식에는 자극 감소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음악 듣기는 뇌 휴식에 도움이 될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특히 잔잔한 음악, 자연 소리, 클래식 음악은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소리나 강한 자극의 음악은 오히려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낮잠은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가장 무난합니다. 너무 오래 자면 일어났을 때더 멍하거나 밤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30세 좌우에 근육량이 최고봉에 달합니다. 광주의과대학 부속중이병원 내분비과 주임의사 왕문영은 근소증은 단순히 날씬해지거나 혹은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근육이 조용히 손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소증의 전체 명칭은 근감소증 또는 근용량 감소증으로 나이와 관련된 진행성 질환입니다. 이런 질병은 또 오래 앉아있는 습관, 영양실조 및 만성질환의 영향을 받으며 전신 근육량 감소, 근력 감소 및 근육 생리 기능 저하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위축되고 운동신경원이 손실되며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 근육이 쇠약하게 손실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회할 방법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엔 5월 초여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이 우리시에서 정확한 실적권 출입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우리 시의 여러 단위와 가도, 사회구역에서 다채로운 단오절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시 공안부문에서 여름철 야간 치안 정돈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은 우리 시에서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수를 깊이 학습 관찰하고 신임 간부는 오래된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는 선명한 향도를 견지하면서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과감히 직시하고 오래된 문제를 집중 정돈 해소해 난제 해결의 실제 효과로 기업이 혜택을 받고 대중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경 방지 공장은 주문 감소,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중첩 영향으로 기업 생산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워 2019년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지에서 대상 활성화 진척을 살펴보고 개조 진도, 생산 경영 회복 등 정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혁 복장을 유치해 대경 방지 공장의 유휴 공장 건물을 현대화 기성복 생산 기지로 개조한 것을 요해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공예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일련의 자주 브랜드를 육성 구축하며 제품 부가가치를 일정 높여 뛰어난 품질과 량완 평판으로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길 바랍니다. 의강연화 문화관광건강양생대상은 애득자동차무역성의 유효자원을 이용해 중위건강양생, 로인대학 등 경영 모식을 일체화한 로인건강양로종합체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은 기존 건축물 철거, 운반과 전체 설계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지에서 개조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시공 안전과 공사지를 확보하는 전제에서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주동해 더 많은 로인 고객들이 연변에와 만년을 보내도록 끌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호가복은 선화여 연결데이터 호수 기초시설, 지능 5세대 이동통신 제조 사물 인터넷 산업단지 대상 현장을 찾아 대상 현황을 살펴보고 대상 유치 건설의 전후 경위를 상세히 로의했으며 활성화 추진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토대에서 사법 경매, 기업 연결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 활성화 강도를 높이고 의향 기업과 자주 접촉함으로써입니다.

0: 함으로써 최대한으로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고 자산 리용 효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유휴 자산에서 효익을 얻고 기존 자원에서 공간을 얻어 부담을 재부로 바꿔야 합니다. 정책과 책략을 중시해야 합니다. 깊이 있게 실태 조사를 전개하고 오래된 문제를 정리 점검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분류별로 시책해야 합니다. 지도 책임을 다져야 합니다. 당정 주요 지도 일군들은 직접 나서고 분관 지도 일군들은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1: 문예연합회 신흥가두와 함께 다채로운 연변에서 아름다움을 오리다 무형문화재 민속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외지에서 온 가족들과 본지 여러 민족 가정들이 함께 둘러앉아 무형문화재인 전지를 체험하며 교류를 기피했습니다. 다채로운 문예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여러 민족의 가무공연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으며 무형문화재 전지 패션쇼에서는 전통전지 문양과 민족단결 또한 단오절 길상요소를 현대의상에 접목해 선보였습니다. 현장에는 원스톱 단오 민속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지체험과 함께 중지빗기, 쑥떡 만들기, 향주머니 제작, 오색실 팔찌 엮기 등 전통 수공예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문화창의장터도 운영돼 본지 수공예인들의 전지 문화창의 상품과 현급 특색 목각, 등나무 공예품, 수공 편집품 등이 전시됐습니다. 또한 학교 무형문화재 수공예 작품과 연변 특색 문화관광 기념품도 함께 선보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시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중심에서 주관한 2026 또한 단오절 주제 과학보급 영상을 상영해 참가자들이 단오절 전통 풍속의 유래를 알아보고 전통 문화의 매력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수공예 체험에서는 수공예 선생님이 오색실의 민족적 유래와 길상 의미를 설명하고 주민들이 직접 오색실 팔찌를 엮도록 지도했습니다. 진학가도에서는 노병사의 집 봉사 중심에서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의 정을 맛보다 노병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단결을 이야기하다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회구역 당원들과 참전 노병사, 초청 가정들은 함께 노병사의 집을 참관하고 참전 노병사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 시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다채로운 단오 민속놀이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북산소학교에서는 공룡의 고향에서 뿌리를 찾고 무형문화재 장인의 혼을 계승하며 홍색 유전자를 이어가고 변방수호 정신을 계승하자 무형문화재 문화전승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6학년 11반 학생들은 직접 전지작품 청명상호도를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0: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우리 시의 야간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문화관광시장이 왕성한 활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업권과 야시장, 인기관광명소, 각종 오락장소의 인파와 차량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종 치안 위험 요소와 위법 범죄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야간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자 시공안국은 성조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여름철 야간 치안 통일 정돈 행동을 전개해 도시의 활기 넘치는 야간 생활을 전력으로 수호했습니다. 집중 행동 기간 시공안국은 시안, 교통순라, 특경 등 경력을 통합 운용해 도심 주요 도로와 중점 교차로, 야시장과 상업군 주변의 여러 곳에 临시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경력을 전면 배치하고 중점 단속을 실시해 여름철 야간 출행 과정에 돌출한 위험 요소를 겨냥해 음주운전, 만취운전, 무면허운전, 정원 초과 및 과적 등 교통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알아본데 따르면 시공안국은 6월부터 4개월간의 여름철 치안 타격 정돈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음란물, 불법 출판물 소탕 전문 행동을 추진하고 돌출한 위험 요소를 겨냥해 집중 정돈을 실시함으로써 전시 사회 치안 안전 방어선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1: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시에서는 500만 원을 투입해 신차 소비 보조금 활동을 전개해 소비 신심을 한층 진작시키고 자동차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활동은 호적 제한이 없는 바 개인 소비자가 전시 38개 규모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에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0: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도 포함되지만 영업용 차량과 중고차는 제외됩니다. 소비자는 알리페이 앱의 바로 할인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신차 소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구매 금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나뉘며 지급 금액은 2,000원에서 8,0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보조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활동은 조기 종료됩니다.
1: 6월 17일 한국 양양 연결, 한국 제주 연결 국제관광 전세계 항로가 2026년 새 운항 시즌을 공식 개시했습니다. 올해 한국 양양 연결 관광 전세기 운항 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운항해 모두 11편의 항공편을 운행하게 됩니다. 한국 제주 연결 관광 전세기는 6월 17일, 20일, 23일, 26일, 29일에 운항하며 모두 5편의 항공편을 운행합니다. 현재 두 항로의 탑승률은 모두 90%에 달하고 있는 바, 두 전세기 항로를 통해 연 인원 3천 명 이상의 한국 관광객이 연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두 갈래 한국행 항공통로의 개통은 연변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항공로선을 더욱 촘촘히 구축했는 바, 연변이 동북아 중요 관광 목적지 건설을 다그치고 지역 간 문화 관광 및 경제무역 교류를 심화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거국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3: 오늘도 어김없이 방시연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할 리지연입니다.
2: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3: 죽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네, 그래요. 어떻게 될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는 호흡을 해서 공기 속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만들고 있는 세포는 살아있을 수가 없답니다. 특히 뇌는 금방 죽어버립니다. 물고기들은 공기 대신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쉴 새 없이 입을 뻐끔거리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기의 고마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산소가 알맞은 비율로 섞여 있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숨이 막혀버리는데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공기 속에 매연을 마시고 있다면 몸에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0: 선생님, 눈썹은 왜 필요할까요?
1: 네, 그럼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눈썹이나 속눈썹은 얼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썹은 빗물이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데요. 또 이 속눈썹도 물이 흘러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고 먼지가 눈으로 들어가려는 것도 막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상식들 잘 알고 있겠는데요. 눈썹과 속눈썹은 눈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눈을 깜빡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보통 6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여서 눈 속으로 들어오르는 먼지 등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나오는 눈물과 또 기름이 이 먼지를 씻어주기도 하는데요. 눈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눈썹, 눈썹, 눈을 깜빡이는 것, 눈물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0: 어떤 역할을 할까요?
1: 사람의 뇌는 신경세포가 모여 신경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기관으로 척추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형성하며 뇌막에 쌓여 머리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뇌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명령기관이 있으며 느끼고 말하고 움직이는 등 모든 것이 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래요. 희원 친구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우리 인간의 뇌는 대뇌와 소뇌가 있는데요. 이 대뇌는 둥근 계란형으로 중앙에 세로로 깊은 흠이 있고 또 좌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주름으로 이루어진 이 대뇌는 운동과 지각에 대한 중추가 있습니다. 네, 친구들 노래 한 곡 듣고 또 새는 왜서 날 수 있는지 하는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갈까요? 노래 띄워드립니다. 함께 들을까요?

0: 네, 우리 친구들은 새는 왜서 날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 새가 날수 있는 원인은 체구가 작고 가벼우며 날개가 비행기의 날개와 같은 구조와 성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 생각에는 새는 깃털이 부드러워 공기의 힘을 잘 받아 날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모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저희들 방송 청취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새는 체형이 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의 저항력을 줄일 수 있고 뼛속에 공기가 차 있어 몸무게도 아주 가벼우며 날개를 포덕일 때면 공기가 몸 아래에서 상승 기류를 형성하면서 몸을 받쳐주고 있어서 음식물은 이 작은 돌멩이들에 의해 부서진 후 소화 흡수되고 있습니다. 새는 이빨이 없이도 음식물을 부스러 뚫을 수 있는 거네요. 친구들, 한 가지 재미나는 걸 함께 알아볼까요?
2: 뭔데요? 왜서 우리는 비뚤비뚤 걷는지 알고 있어요?
0: 글쎄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뒤뚱그리고 걷고 있네요. 우리는 발이 몸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몸 앞부분이 무겁고 뒷부분이 참 가볍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걸을 때 반드시 몸을 뒤로 젖혀야만 무게중심이 두발 가운데 있게 되지요. 우리는 다리가 짧아서 몸도 발분에 날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랍니다. 타저의 날개는 기나긴 생활 과정에 이미 퇴화돼서 아주 작아졌습니다. 반면에 체형은 무척 커서 짧고도 아주 작은 날개로는 근본 거대한 몸집을 받들어 올릴 수가 없답니다. 해서 타저는 날수 없게 된 건데요. 타저는 비록 날지 못하지만 굵고 힘이 있는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문의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럼 수리개는 왜서 시력이 특별히 좋을까요?
1: 높은 곳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눈의 구조가 진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제가 알려드릴까요? 소리개가 시력이 좋은 것은 독특한 눈구조 때문이랍니다. 원래 소리개의 승마막에는 강광 능력을 가진 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세포들로 하여 물체를 분별하는 영민도가 더없이 높아졌답니다.
0: 네, 그외 수리개의 심막막에는 또 일종의 돌기된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더 똑똑히 볼 수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수리개가 높은 상공에서도

가득 분포돼 있는 대신 비교적 강한 광선 속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원초형 세포가 결핍합니다. 때문에 광선이 어두운 밤에 부엉이는 시각이 더 예민해지고 따라서 밤에만 쥐잡이에 나서는 거랍니다.

0: 친구들 무슨 일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과정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 아닐까요? 그 결과가 내가 바라던 결과일 수도 있고 자신이 바라지 않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스스로에게 박수 칠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합니다. 박수는 자신의 결과를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이 했던 노력에 대한 박수인 것 같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친구들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를 떠나 그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보고 그 노력에 대해 박수를 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0: 그래요.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나의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예쁜 세상 마감하겠습니다.
3: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4: 아빠, 힘들어요.
5: 힘내서 아들, 건강, 건강.
0: 여보, 이렇게 매일 같이 운동하니 너무 좋아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술도 적게 마시고 가족 건강 지키니 너무 좋네요. 하루 만보 가족과 같이 걷겠다고 하네요.
6: 평안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로운 연기를 건설합시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

0: 대대손손 이어지는 요난 정신, 시대 세상을 열어가는 붉은 옥토를 보내드립니다.
1: 전국 각지 박물관에서 특색 행사를 선보여 시민들이 몰입형 체험으로 단오절 민속 풍속을 느끼고 전통문화의 정취를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0: 해남 자유무역항 정책 혜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단오절 소비 열기가 한층 더 고조됐습니다.
1: 이란과 미국 사이 기술 차원 협상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스위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0: 뉴스 이어 시사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연안은 종국혁명의 성지이자 신중국의 요람입니다. 석금형 청석기는 연안식에 형성되고 발행된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수한 기풍을 토대로 형성된 확고하고 올바른 정치 방향, 사상해방 74구시의 사상로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창업정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난정신은 당의 소중한 정신적 제부이므로 대대손손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새로정에서 요난정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 세대 또한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붉은 혈맥을 수호하고 자력갱생의 기백으로 일하고 창업하며 존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책임감을 안고 꾸준히 매진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계절 보도, 소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연한 정신, 시대 세상을 열어가는 붉은 옥토를 보내드립니다. 6월 한여름 우뚝 솟은 보탑산 기슭에서 연하수가 조용히 흐르고 있는 가운데 양가령, 조원 등 형룡 요적지를 참관하는 인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1935년부터 1948년까지 기간 황토 고원에 심어진 혁명의 성화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새로운 연안 정신을 조조했습니다. 풍부한 혁명 자원의 의지에 연안은 역사를 존중하고 요적지를 전 모습으로 보수하는 원칙에 따라 혁명 요적지 100여 곳을 정성껏 보수하는 동시에 가상현실, 3D 등 기술을 도입해 잠자는 혁명 문물이 살아나고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연안혁명기념관 료니 관장은 초심을 가득 담은 이런 생생한 역사 서적을 전부 다 읽기에는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분투하고 누구를 위해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초심이며 우리가 연안정신을 잘 전하는 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초심과 사명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혁명 유전자의 보물고이자 연안 정신 전파의 시대적 전환기인 연안 혁명 기념관은 연안 이야기를 세계에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45년 중국 공산당 제7차 전국 대표 대회가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자를 당규하게 명문화하면서 이는 연안 정신의 가장 두터운 바탕색으로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연안혁명기념지를 참배하면서 습금형 총서기는 전당 동지들은 인민의 입장에 굳건히 서고 당의 취지를 실천하며 당의 군중 노선을 관찰하고 당과 인민 대중의 효력적인 연계를 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자각적으로 재반 사업에 일괄시키고 공동 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해 현대화 건설 성과가 전체 인민에게 더 많고 더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변함없는 초심과 사명은 황토 고원의 밭머리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6월 중순 섬서성 연안시 의천현 교리향에서

네, 명월구의 밤이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달 밝은 이강산, 경치가 좋아서. 달 밝은 이강산, 경치가 좋아서. 그 이름 명월구라 불리였는가? 그 이름 명월구라 불리였는가? 명월구의 달빛이 하도나 아름다워. 명월구의 달빛이 하도나 아름다워. 이룡이 내려 자리를 잡았네. 자리를 잡았네. 이룡이 내려 자리를 잡았네. 자리를 잡았네. 아, 명월구의 밤이여. 아, 명월구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명월산 굽이굽이 감 도는 물결에. 명월산 굽이굽이 감 도는 물결에. 밝은 달 실리어서 춤을 추는가. 밝은 달 실리어서 춤을 추는가. 부드러운 달빛이 하도나 정다워서. 부드러운 달빛이 하도나 정다워서 이룡도 이밤내 고향 찾았네. 내 고향 찾았네. 이룡도 이밤내 고향 찾았네. 내 고향 찾았네. 아, 명월구의 밤이여. 아, 명월구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고향의 밤이여. 고향의 밤이여.

네, 김현준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애의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배워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애의 명월구의 밤이요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그리고 연길 융합매체 중심 엔지 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애청을 기대하면서 자 계속해서 명월구의 밤이여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여 다 함께 배워봤습니다.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2절 끝나고 고향의 밤이여 한 번 더 반복됩니다.

0: 네, 명월구의 밤이요 함께 불러봤습니다. 이 반주에는 반복되는 부분이 없네요. 네,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경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 또 계속 함께 노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전국교육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교육사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단호히 혁파하자. 2018년 9월 10일. 현재 우리의 교육은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정에 부합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수요에 부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과 부족점도 뚜렷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는 교육의 암벽이 보편적으로 전 단계로 앞당겨지면서 항병전 교육과 기초교육의 선행교육과 과잉교육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성장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및 심신적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이 급속히 량적 확장을 이루면서 질적 수준 향상과의 모순이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식교육만 중시하고 자질교육을 소홀히 하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기풍, 학풍에 대한 진일보 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 대한 당의 령도와 교육 분야에서의 당 건설사업, 사상정치사업의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 개혁의 심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는 교육체제와 기재개혁에서 뚜렷한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교육개혁은 포괄 내용이 많고 그 범위가 넓으며 또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해 조항에서는 교육체제와 기재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의견에서는 교육의 법칙과 인재성장의 법칙을 다루고 역동적이고 효율적이며 보다 개방적이고 질 높은 발전에 유리한 교육체제와 기재를 적극 구축할 것을 총적 요구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 교육 현대화의 사회주의 방향을 견지하고 교육의 공익성 원칙을 견지하면서 교육의 공평을 국가의 기본적인 교육 정책으로 삼고 교육 체제의 개혁과 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배움이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생활방식이 되고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도록 개개인의 일생을 수반하게 될 교육을 서둘러 실행해야 하며 성별, 출신, 지역, 빈부, 민족과 관계없이 누구나 량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평등한 교육을 서둘러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각이한 성격과 소질, 각이한 취미와 특기, 각이한 자질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저마다 자신의 성장 수요에 부합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서둘러 실현해야 하며 교육의 선택성을 다양화하고 성장 경로를 확대하며 학업 향상 경로, 직업 성취 경로, 사회 이동 통로가 보다 원활해지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첫째, 덕성을 갖춘 인재 양성 요구 실행 기제를 완비하고 비과학적인 교육평가 지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평가 지침에 의해 학교 운영 방향이 정해집니다. 현재 교육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중소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학교 운영에서 일부 방법들이 지나치게 근시안적이고 공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질 교육이 제기된 지도 언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질 교육에서 일정한 진전을 가져왔지만 총적으로 볼 때 각 지역에서 거둔 성과가 그리 균형적이 못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때 관한 요구가 체제적 및 기제적 차원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중소학교에서는 시험 점수와 진학률, 대학교에서는 주로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 체제가 실행되면서 덕육 자질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과학적인 교육평가 체계가 진정으로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난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수 진학, 학위 논문, 타이틀에 집착하는 고질병을 단호히 극복하고 교육평가 지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교육의 공리화 경향을 돌려세워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사입니다. 모르면서 한다고 뻐기는 것 사랑이더라. 틀렸어도 옳다고 우기는 것은 그건 역시 사랑이더라. 끝도 없이 밑도 없이 덤비는 것 사랑이더라. 사랑아, 나의 사랑아, 그래도 사랑이 최고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루인과 바다 이 소설은 한 삶의 정신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소설로 평가를 받습니다. 오랫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루인이 먼 바다로 나가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게 되지만 그 고기를 매달고 돌아오는 도중에 상어떼를 만나 살점을 모두 뜯깁니다. 결국 고기의 뼈만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단순한 줄거리였지만 이 작품에는 한 인간이 평생에 겪은 경험과 그리고 불굴의 투지로 얻어내는 행복감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었죠. 그럼 아래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로이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이것이 오늘 하루 식량의 전부이므로 로이는 이것만은 꼭 먹어두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먹는 것조차 귀찮아 싫어졌고 점심은 싸가지 않는 것이 편했다. 뱃전에 물 한 병을 넣어 가지고 다녔는데 그 정도면 하루 종일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 소녀는 신문지에 싼 정어리와 다른 해변에서도 바다로 나가는 배들이 있었다. 희미한 달빛은 이미 산 밑으로 기울어져 보이진 않았으나 그들의 노젓는 소리는 분명하게 들려왔다. 간간이 배에서 말하는 소리도 들려오곤 했지만 노젓는 소리 외에는 거의 잠잠했다. 그들은 항구를 벗어나자 사방으로 뱃머리를 돌려 흩어져 나갔다. 저마다 고기가 잡힐 듯한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로이는 오늘은 멀리 나갔다.

나갈 셈이었다. 그래서 문냄새를 뒤로하고 산뜻한 내음이 나는 곳을 찾아 아침 바닷속으로 배를 저어 나갔다. 로이는 어부들이 큰 우물이라고 부르는 곳까지 배를 저어 나갔을 때 물속에서 나는 해초의 린광을 보았다. 어부들이 그곳을 큰 우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곳이 갑자기 700길이나 깊어지면서 해저의 급한 경사면에 조류가 부딪혀 소용돌이가 생기는 것으로 다양하고 풍족한 어적들이 모여들기 때문이었다. 여기는 새우떼나 미끼고기들이 모여들고 때로는 깊은 구멍 속에 오징어떼들이 모여들었다가 밤에는 해면으로 올라와 그곳을 배회하는 큰 고기들의 밥이 되기도 했다. 어둠 속에서도 로이는 날이 밝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배를 저어 나가면 날씨가 물 위로 차고 오를 때의 진동과 그 빳빳하게 세운 날개가 공중을 가르며 내는 소리를 어둠 속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이 날치들은 바다에서 로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로인은 그들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로인은 새들 중에서도 검정색 제비갈매기를 특히 가엽게 여겼다. 밤낮을 날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도 한 번도 제대로 잡지는 못하는 그 조그맣고 연약한 새를 안타까워하는 것이었다. 저 도둑새들과 육정하고 억센 큰 새들이 아니라면 새란 놈들은 우리 사람들보다도 더 고달프겠구나. 바다는 때때로 포악해질 때가 있는데 어쩌자고 저 바다제비같이 연약하고 조그마한 새들을 만들었단 말인가. 바다는 다정하고도 아름답다. 그러나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포악해지기도 한다. 그러니 그 가냘프고 고슬픈 목소리로 노래하고 먹을 것을 찾아 떠 돌아다니는 작은 새들은 이 바다에서 살기에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이지 않는가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로이는 바다를 생각할 때마다 라마르라는 말이 늘 생각났다. 이것은 사람들이 바다를 사랑하여 부르는 스페인 말이었다. 가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비방을 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도 반드시 바다는 여성으로 취급이 된다. 그러나 젊은 어부들 중에서 간혹 부표 대신 낚싯줄에 플로트를 쓰고 상어 간류를 팔아 한미천 벌어 모터보트를 사들였을 때 남성어인 엘마르로 바다를 부르기도 한다. 그들은 바다를 경쟁 대상 또는 싸움터, 심지어는 적으로 여기기도 했다. 그러나 로인이 생각하는 바다는 언제나 여성이었고 큰 은혜를 베풀거나 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네, 놀고는 싶은데 제대로 놀기에는 조금 마음이 또 내려앉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 때는 잡념을 버리고 노는 것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네, 충분한 휴식은 더 좋은 효과를 나에게 가져올 테니까요. 네,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일할 땐 일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도 저도 안 되고 어중간할 거라면 차라리 확실하게 놀든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네, 리로는 잘 아는데 참 그게 안 되죠. 네, 기회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쉬는 날이 길어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어지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휴식도 좋지만 너무 긴 휴식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요. 네, 짧게 놀더라도 놀 땐 시원하게 편안하게 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혜연 가수의 괜찮아요 함께 듣겠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은요,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들보다는요, 단한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서운함보다 함께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상대를 배려해줘서 손해를 볼게 없다면 배려해주는 편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때로 우리는 상대의 생각을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단정을 지으면서

상처 주고 상처를 받은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요. 또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정말 좋은 친구를 혹시 잃지는 않으셨나요? 네, 내가 아프다고 해서 상대를 굳이 꼭 아프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통쾌해 하지 마시고요. 네, 그것이 바로 악순환의 시작이랍니다. 네, 류철석 가수의 노래 상봉 듣겠습니다.

행종대를 이끄는 장군들은 배원들에게 일정수의 터무니없게도 아무도 떠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작전수를 늘립니다. 네, 전쟁 관료주의의 부조리는 단순하면서도 교활한 공군 규정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네, 이 소설의 제목 캐치 2.2는 정신 이상으로 여겨지는 군인이라면 군사작전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면제 신청을 한다는 것은 비행에 나갈 수 있을 만큼 멀쩡하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 소설에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괴상한 사람과 부적응자들이 등장합니다. 폭격기 중대 사령관은 메이저 소령입니다. 네, 그는 임관 첫날 컴퓨터 오류로 소령 자리까지 승진한 인물입니다. 취사 장교 마일로 마인더바인더는 무자비한 암시장 신디케이트를 운영하며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합니다. 심지어 독일군과 거래해서 자기 부대에 폭탄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군의관 다네카는 서류착오로 사망 처리된 후 아내는 물론 누구에게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실히 알릴 수 없습니다. 네, 캐치22는 문맥상 단서나 경고 없이 갑자기 미래나 과거로 건너갑니다. 전쟁의 혼돈을 모방한 이런 장치는 독자를 완전히 정신없게 만듭니다. 한편 폭격기 비행대의 익살스러운 행동들로 이 소설은 배꼽 빠지게 우스운 희극이 되지만 상황은 비극으로 변합니다. 네, 블랙 코미디의 대가인 헬러는 진실을 무심한 듯 서서히 드러냅니다. 마침내 웃음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실제로는 치명적이게 심각한 것이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네, 힐러 캐치 22가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정 상황이 아니라 현대사회 전환에 팽배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다룬 것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네, 이런 메시지 때문에 이 소설은 1960년대 반체제 반문화 운동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화 가수의 새로운 길 듣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정작 그 욕을 듣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욕을 하기 시작하면 담배처럼 끊기가 쉽지 않아서 욕을 달고 생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일시적인 분노와 화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결국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도리어 일이 악화되는 거죠. 때로는 내 분노를 숨기고 웃어넘기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내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서 진정으로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휘영 가수의 노래입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은 원래 모든 문제의 기존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잘해준 것과 서운한 것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내가 받았던 도움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들 대부분은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기꺼이 침묵을 해주십시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구려노카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사람은 변합니다. 과거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또한 계속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과거의 기억으로 한 사람을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공정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준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사람 관계는 나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사람 관계는 뭐 이기고 지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계절 같은 남자.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纵横海 FM 91.4延吉综合广播。
1: Production, yeah. 李红，向宇。

0: 现在是午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零点三十分，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纵横台 FM 91.4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羡慕，丈量过夜色笼罩的路，那一棵很高的树在不远处，在他面前停下过脚步。

0: 四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把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指引，指引。